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little past 10:05 a.m. I'm your host and the producer, EQ. Our show is live every morning from 10 a.m. to noon, not every day, but Monday through Friday, that is, right here on TBS EFM 101.3. And yes, we are on YouTube as well as Boinen Radio.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on YouTube, you find us. You can hang out with us there in real time on our Boinen Radio. If you'd like to join the conversation, you can also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the keyword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You can drop by 24/7. Your stories, thoughts, or just random morning moods or check-in messages are always welcome there as well. If you can't catch us live, not to worry, because we have a couple of reruns. First one at 6 p.m. and the second one 2 a.m. the morning after. Hope you are having a fine Friday morning. 주말 아침. 주말 아침은 아니지만 뭐 주말 아침과 다름없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 여름방학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해왔던 고등학생 리포터 지안이 또래 고등학생을 인터뷰해온 이 사운드바이트 특집 여섯 번째 에피소드이자 마지막 시간, 피날레이기도 합니다. So today is the sixth and final episode of our summer special program Soundbite, where our high school reporter Jian has been interviewing fellow high school students. 솔직한 심정으로는 굉장히 좀 시원섭섭합니다. Feels kind of bittersweet that it is the last installment. 사실 저희 프로그램이 저희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 회사의 모든 프로그램이 제작비도 없고 저희 프로그램 스텝 역시 저 혼자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무모하기도 한 그런 도전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With no production budget or no staff other than myself, this project was in many ways pretty ambitious, to say the least. Maybe even slightly reckless. 뭐 이 결과에 솔직히 완전 만족하지는 않지만요. 이 PD의 욕심으로서는. 하지만 뭔가 이 하나 계획했던 바를 온전히 이루어냈다라는 이 성취감은 기분이 좋네요. I can't completely be satisfied with the result of this series. Not quite as a producer, but there's something really rewarding, I guess, about setting a goal and actually seeing it through to the end. 이걸 끝까지 할 수 있었을까 중간에 상당히 위기가 많이 찾아오긴 했었거든요. 어저께는 저희 프로그램 들으셨다면은 어제는 이제 인생의 고비, 인생의 hump time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If you tuned in yesterday, we talked about the hump times of our lives and 한 큐티님께서 어저께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인생의 중간중간에 작은 맞춤표를 찍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고 또 그 맞춤표들이 작은 성취감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저는 기억에 남았습니다. One of our listeners shared a thought that sort of really stayed with me. That is when we are going through a difficult stretch, you know, try to put little punctuation marks along the way, you know, small milestones that remind you, you know, that I made this far. 그래서 오늘 사운드바이트 이 최종편을 준비하면서 이게 바로 나에게 이 그 작은 맞춤표이구나 생각하니까 굉장히 또 뿌듯했습니다. So as I prepare the final episode of Soundbite, I realized that this is one of those little milestones for me, for sure. 뭐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뭔가 의지를 갖고 목표를 설정하고 또 이루어내는 것이 이 새로운 또 삶의 활력이 되는 것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You know, it doesn't have to be a huge accomplishment. You know, sometimes it's simply, you know, deciding to do something and sticking with it and finishing it can really give us fresh energy to keep moving forward.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과 함께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에게 활력소가 되었던 작은 맞춤표들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So here's my question for our cutie-nims. What are some of the those little milestones in your life? The small accomplishments, the small accomplishments that gave you the energy to keep going. 이런 vibe로 한번 오늘 가볼까요? 보내주실 답변 혹시 보내주실 수 있으면 보내주실 곳은 샵 10

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아니면 좀 전에 언급해드렸던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오픈 채팅방 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바통터치가 있죠. So I'll be saving all your request songs to be played during the 바통터치 segment as well. Let's get to a song and then be back and talk more about this. Avicii입니다. Waiting for Love.

아비치, Waiting for Love였습니다. Good Friday and Happy Friday, everybody. 금요일 날은 좀 약간 I like to start the show with a lighter topic. 보통 좀 가벼운 주제로 시작을 하고 싶고, and I never want to talk about something kind of serious in two consecutive days. 보통 이틀 연속 이렇게 좀 무거운 주제. 로 이야기한 것은 솔직히 피하려고 합니다. Because we talked about the, you know, the life tough phases. 인생의 어떤 힘든 어떤 hump time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같으면 그냥 좀 이렇게 가벼운 주제로 왔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분위기

얘기도 그렇고 오늘 또 사운드바이트 마지막 편이기도 해서 you know today is being the last finale of the soundbite. So I thought I would continue with that theme just for today and I'll be back with the lighter topic next week. I promise. 다음 주는 좀 더 이렇게 가벼운 토픽으로 돌아올까 주말 동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think about it over the weekend. 약간 아재 개그 그런 거 좀 너무 가볍긴 하죠. You know, those are 아재 jokes, uncle jokes. Maybe yes, some other time, right? 그래서 이 사운드바이트 오늘 마지막 편을 하면서, you know, I've spent hours and hours editing that stuff. 한편 하는데, I believe I spent about, let's say, 5 or 6 hours of editing, and it really takes a toll on my, you know, 손목. I might be entering the early phases of carpal tunnel syndrome. 이 손목, 이 증후군에 약간 그런 이 증후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다행히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So question for our listeners. 여러분 인생 여정에서 small milestone, 활력소가 되었던 작은 맞춤표들 어떤 게 있었는지. What are some of these, those little milestones in your life? Small accomplishments that gave you the energy to keep going.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자유롭게 그냥 답하실 내용 있으면 편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ext의 곡 오랜만에 하나 들을까요? Hope

That was Next, Hope. I just realized that the last couple of tracks we heard, the Beach song and the Next song, actually both of the singer of Next, of course, Sinetcher and Avicii also are not with us anymore. 두 분 다 현재 우리 곁에 없는 그런 뮤지션들의 곡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또 위로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You know, both of them are not with us and we still listen to their music and their music lives on. And it's kind of amazing if you think about it. 그분들은 없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뭔가를 남기고 갔다는 게 굉장히 음악의 힘이 아닌가, 놀라운 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So, question for our listeners. I want it to be a light question for Friday's show, but, you know, since we got into it, you know, might as well give you the questions too. 여러분들, 인생 여정에서 활력소가 됐던 작은 맞춤표들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What are some of those milestones in your life, the small accomplishment that gave you the energy to keep going? 좀 약간 헤비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굳이 많은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And speaking of part 2 and the weather report, right? 진짜 날씨가 이 주말까지 계속 이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보를 제가 아침에 봤는데요. Hang in there. That's all I can say. 정말 많이 더우시죠. Yesterday night, actually, you know, I never actually have a trouble sleeping, right? 저는 잠은 굉장히 잘 자는 편인데, 아 요즘에는 가끔가다 너무 더워서 잠에서 깨거나 또 잠이 잘 안 드는 그런 날들이 있더라고요. I do have some, I wouldn't say sleepless night, right? Sometimes I do have some trouble getting into sleep. And it's a problem that I never had in my life. 근데 잠이 깨고 안 다시 들기가 힘드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So what I did yesterday was 중간에 깨가지고 아 뭐 뭘 하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유튜브를 막 이렇게 돌려보다가 I came across our archive channel. You know, as you know, our show has a rerun 다시 듣기 archive channel,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TBS EFM archive. 근데 아카이브 채널 제가 이제 올려놓은 다시 보기 보이는 라디오니까 다시 보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클릭해서 그냥 그냥 듣고 있으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Listening to my own voice and listening to myself talking really helped me fall asleep. 아침 프로그램의 진행자인데 이런 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누워서 침뱉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just you know FYI 혹시 잠 자는데 혹시 힘드시면은 TBS EFM archive 검색하시면은 101-2-101-3 101-2-103 그 다시 듣기가 있거든요. 다시 보기. 그거에 도움을 받으시면 어떨까? 감히 말씀 드려 봅니다. 노래 듣고 그러면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페퍼톤스의 곡인데요. featuring 스텔라장 Film Love.

Couple of tracks, 박정현, Our Summer Night, 97. And the following track was Tomorrow by Together, Our Summer 였습니다. Let's get to another message. 1033님께서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원 마지막 과정을 힘겹게 마쳤어요. 기한은 정해져 있고 회사 일은 제 목을 조여오고 챙길 것들은 많고. So while working full time, I struggled to finish my graduate program, and the deadline kept getting closer, and the work kept demanding more of me, and there always seems to be something else that needed my attention. 그러던 중에 제가 떠올린 것은 어느 친구가 제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세 장은 꼭 쓴다라는 생각으로 해보세요 였습니다. I guess talking about thesis paper, huh? That is a great advice. So one of the things that my friend said, no matter what happens, just write 3 pages a day. And so I did. 그 마음으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까 이 광활한 우주처럼 손에 잡히지 않은 것들이, 않던 것들이 작은 마침표를 찍으며 차츰차츰 정리되어 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I simply kept putting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and before long, what felt like a vast and overwhelming as the universe, you know, it just began to come together. One small period at a time, I guess, everything gradually fell into place. 맞아요. 뭔가 이렇게 너무 황당해서 이 막 울고 싶을 때가 있죠. If there's just too much thing to do, there's overflowing emotions that really dominate you, right?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황당하고 진짜 막막한 그런 느낌. 그럴 때 제일 좋은 거는 진짜 눈에 보이는 거, 조그만 거 하나씩을 완성해 가는 게 정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시도는 해봤는데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대단하시네요. 회사를 다니시면서 또 대학원 그러나 그 thesis까지 마치셨다는 얘기죠. 크로스2-1033님. 감사드립니다. 신청곡도 해주셨는데 I will save it for the baton touch. 그러면서 오늘 또 이런 메시지도 주셨네요. 여름 동안 고생해준 리포터 지한 양과 함께 듣고 싶은 곡을 신청하셨다고. I'll save that for baton touch. Baton touch 강력 후보인데요. Hearing reporter Jian's voice and laughter instantly made me smile. Thank you so much. 그렇군요. 와, 리포터 지한의 팬도 계신 건가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터 지안에게. 노래 듣고 와서 그러면 first half wrap up 하도록 하겠습니다. Barbarettes, Summer Love.

Hour number two begins right now. You're with the 101.2, 101.3. I'm your producer, DJ EQ. We are live on TBS E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replays coming your way again at 6 p.m. and tomorrow morning at the 2 a.m. Yes, and we are streaming live Point and Radio on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you can come join us there as well. 또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오셔도 되고요. 오픈 채팅 채널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And of course, your messages are always welcome at #1013, #1013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50원의 문자 영료 부과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오늘 여름 방학 특집으로 기획한 이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을 인터뷰하는 미니 다큐 특집 사운드바이트 마지막 시간인데요. As I mentioned earlier, today is the final episode of Soundbite, our summer special, where the concept is a high school student interviewing a fellow high school students. 사실 만들면서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간 굉장히 그런 부분도 많았고요. There were certainly things that we could have done better, and not everything went as planned. 근데 확실히 알게 된 거는 이 다양한 인터뷰이를 섭외하는 중에 알게 된 거는 요즘 고등학생들은 참 바쁘다입니다. One thing that I learned for sure along the way is how busy high school students are these days. 하지만 각자 이 당찬 꿈을 위해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You know, this is all while working hard, you know, toward their own dreams. So I thought it was a very heartfelt moment to see those students. 역시 빠듯한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 이 우리 고등학생 리포터 지안과 또 함께 일을 하는 것도 상당한 인내와 또 이해가 필요한 것이었고요. So working with our student reporter 지안 during her busy summer break also required plenty of patience and understanding, I think. 하지만 또 1인 제작으로 유지되는 저희 방송의 현실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정말 많은 노력과 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참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And with our show being one-person production, this project took a lot of extra time and effort and something that I knew before getting into it. Still, it's definitely one I will remember for sure. 그러면 오늘 준비된 마지막 사운드 바이트로 한번 가볼까요?

0: To be honest, I'd never really heard of 정가 before, so the first thing I asked her was simple. What exactly is 정가?
1: Ilan 정가는 그 발을 정해 노래 가여 가지고 바른 노래라는 뜻이고요. 옛날 조선시대 시조에다가 음을 붙여서 만든 노래여서 시로부터 시작한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Oh, I see. So you can think of 정가 as traditional songs from the Joseon dynasty. Essentially poetry such as 시조 set to music. How is 정가 different from 판소리?
1: 판소리는 서민들이 많이 즐기던 음악인데 정가는 또 양반들과 높은 계층이 즐기던 음악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제일 크고 또 판소리는 약간 1인이 하는 뮤지컬처럼 혼자서 연기도 하고 발림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다 해서 하나의 소설을 이렇게 설명하는 느낌이라면 정가는 시를 음악으로 풀어낸다는 점에서 좀 다른 것 같아요.
0: That's a great explanation. I think I finally get it. So, 판소리 was more like a one-person theatrical performance enjoyed by ordinary people, while 정가 was a more refined and contemplative style of music appreciated by scholars and the aristocracy. That made me even more curious. What inspired Yerin to fall in love with 정가 in the first place?
1: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요랑 뮤지컬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러다가 중학교를 판소리로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정가라는 전공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제 적성과 너무 잘 맞고 완전 첫눈에 약간 반한 느낌?
0: Yerin's musical journey began with children's songs and musicals. But it was traditional art school that introduced her to Korean traditional music. Since 정가 feels so different from everything she had sung before, I asked what drew her to it.
1: 동요랑 뮤지컬은 아무래도 조금 서양 음악이다 보니까 그 점에서 제일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동요나 뮤지컬은 되게 좀 또박또박한 발음과 그런 딕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가는 발음을 한 번에 말하지 않고 약간 풀어서 예를 들어 태라는 발음을 타의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서
2: 타의 별의
1: 이게 태라는 발음입니다. 근데 엄청 길게 태를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거죠.
3: 이게 신기하네요.

That was Song Soi, Gongjung Muyong, one of the songs that is actually mentioned during the interview that Yerin mentioned that she was so in awe of when she saw the performance of Song Soi. So that does it. That was the last episode of Soundbite, that special. 마지막 에피소드를 정말 멋지게 장식해 주신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장혜린 양. 그리고 또 귀여운 동생 찬조 출연 세린 양은 이제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고요. Special thanks to sisters for a wonderful appearance on the last episode of Soundbite. So Yerin goes to National High School of Traditional Korean Arts 정가 전공이고요. A lot of messages actually about this episode. 6265님께서도 예린 양의 정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Such a beautiful singing by 예린. I don't know what to call 정가 in English, right? Very elegant sounding for sure, huh? 1033님도 와, 목소리를 엄청 잘 내네요. 관악기 음색 같기도 한. What an incredible voice. Sounds almost like a wind instrument. So, such a rich tone and a resonant tone. 감사드립니다. 베니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안님, good job. Message for our reporter, 지안, as well. 제니님께서도, 지안, you did an amazing job. Have a great vacation.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A lot of messages both to Yerin and Jian, the reporter. 참고로 중간중간에 이제 삽입된 정가나 동요곡들은 모두 다 예린 양이 직접 부른 곡들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언급을 해야 됩니다. So all the music except the Song Soi's music was sung by Yerin herself. 아무래도 이 전통 음악을 한다는 게참이 순수 음악을 업으로 삼는다는 게 정말 만만치 않죠. 또 그런 가치 있는 일, 또 그런 자녀를 지원해 주시는 그 부모님, 예린 양의 부모님도 역시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Choosing the path of a traditional musician. Dedicating yourself to pure art as a career is anything but easy, right? But also requires a lot of support from the family members too. So kudos to the parents of Yerin Yang also. 그래서 이렇게 여섯 편의 사운드바이트가 다 끝났습니다. So that is it, Soundbite, sixth and the final edition of the Summer Special Program. 지금까지 여섯 편에 출연해준 친구들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불러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1편의 Sydney, the first episode Sydney, 아빠가 듣던 컨트리 음악이 기억난다고 했던 게또 인상적이었는데, Sydney remembers country music that she used to listen to with her dad. 두 번째 에피소드의 예슬이는 이제 자퇴 후 뮤지컬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데, 잠시 약간 들려준, 맛보기로 들려준 그 뮤지컬 넘버도 정말 이 스피커가 찢어질 정도로 쩌렁쩌렁 정말 멋졌습니다. Fantastic singing by Yesil, who was with our second episode. She is homeschooling herself, preparing to study abroad, to study musical. 또 에피소드 넘버 3의 고3 친구였죠. 성찬군. 와, 정말 최고의 교회 오빠 같은 그런 미소의 그런 친구여서 특별히 또 기억에 납니다. Of course, I was there for the interview. Episode number three, Songchan was the high school senior, had that really sweet church brother kind of look to him. 4편에서는 episode number four was Monet, who was a perfect bilingual. 또 모네 양이 이제 다이나믹 듀오의 내가 죽일 놈이지 뭐그곡 얘기할 때 정말 너무 재밌고 또 기억에 남고요. 에피소드 넘버 5의 Thomas, who was actually preparing to go to Singapore to study. 그 유학 가는 걸 굉장히 설레어하면서 또 드럼 연주까지 들려줬던 그 토마스 군. 얘기 들어보니까 어저껜가 싱가포르로 떠났다고 합니다. So good luck to Thomas and good luck to everybody, all the students who are involved and kindly, gave us time to, for us to listen to their story. 또 마지막 아우트로에서 리포터 지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TBS의 이 코너가 보텀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 굉장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역시 공영방송의 역할이 또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또 지안 리포터에도 이 시간들이
보람차게 보낸 고1 여름방학의 추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시 한번 모두들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4부에서 바통 터치로 돌아올 텐데요. 한로로의 곡으로 맞춰볼게요. This is 0 plus 0.

그래서 정말 풍성한 내용이 많았는데 it was just a matter of you know editing down to 10 to 12 minutes you know content. 그래서 좀더 재밌는 내용도 많았는데 편집을 해야 돼서 좀 안타까운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I think but I'm really satisfied with the last episode. 정가에 대해서 또 알게 된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2021님께서 우리나라 정가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Hope this will be a opportunity for our traditional music 정가 to be sort of known to the rest of the world. 그리고 예린, 세린 이쁜 두 자매도 마음 가득 응원합니다. And fighting to the lovely sisters 예린 and 세린 2021님 이렇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응원의 메시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바통터치는 조금 약간 오늘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신청곡 보내주신 것과 또 응원의 메시지 함께 소개해드리면서 4부 보내드릴까 하는데요. 위즈덤님께서는 이 더운 여름 고생해준 지안 양과 함께 듣고 싶은 곡이 있다고 이제 신청해주셨습니다. Hearing Jan's voice and the laughter instantly make me smile. Thank you so much. 라고 하시면서 성시경의 곡 신청해주셨는데요. Here is for the reporter Jian. 성시경 태양계.

0: 성시경 태양계였습니다. For reporter Gian, that is. 1033님께서 출연해줬던 아이들 하나하나 다시 짚어주시니까 소중한 아이들의 인터뷰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떠오르네요. It's good that you kind of say the names of all the students who were interviewed for the segment and kind of remind. We get to remind of the laughter and voices of each students. 맞아요. 저도 이렇게 하나하나 읽으니까 그 친구들 편집을 하면서 저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생각하면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뽀글님도 메시지 주셨는데요. 멋진 스페셜 세그먼트였습니다. 다음 방학에 또 돌아오시길. It was a great segment and hope to see it back next vacation. We'll talk about that. We'll have to probably talk about that. But I see the possibility not so high. 지안 학생을 응원하며 just cheering for the reporter 지안. I want to request this song. 로비 윌리엄스가 부른 곡인데요. 리메이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굉장히 스페셜한 곡을 지안 리포터를 위해 또 신청해 주셨네요. 로비 윌리엄스입니다. She's the one.
1: That's entertainment right there. That's beautiful. Thanks, baby. I've got one of these. I'll give it you back.

That was 수고했어 오늘도 옥상 달빛이었습니다. 베니님의 신청곡 for reporter Jian and also Yerin and Serin who was interviewed for the last episode of Soundbite that just aired today. 좋습니다. I want to get to some messages sent in by our Kyutin님's. Jenny님께서 regarding milestones you know achieved along the way. 이런 메시지 주셨는데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었는데 대학교 3학년 때쯤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며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새벽 6시 30분에 도서관에 도착해서 열공하며 결국 1등 장학금을 탄 뿌듯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와.

엄청난 마일스톤이었네요. So, 제니님, really started hard, you know, around junior in university, and she studied from 6 a.m. In the library, and probably all day, and ended up getting the scholarship money. Wow, huge achievement. 이건 조그만 마일스톤이 아니라 굉장한 마일스톤인데요. Congratulations. 뭐 지금 congratulation이라고 하는 건 좀 웃기지만요, 그죠? 함께 신청해 주신 곡이 있는데요. 그 곡 듣고 와서 그럼 오늘 프로그램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의 곡을 신청을 해 주셨는데 나의 옛날 이야기.

That was IU, 나의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Request from Jenny님. 좋습니다. Almost time to end the show. Some more messages. Jenny님께서 내년에 Soundbite Friends Season 2 기대합니다. We'll see about that, okay? 우리가 아직 여기 있다면. If I am able, I guess, you know, I might consider.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보글님께서는 아까 질문에 대해서 마일스톤에 대해서 저는 고3 겨울방학 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완독했는데 뭔가 근사한 첫 마침표였던 것 같습니다. We talked about those you know, punctuation marks in our lives, right?

今天节目的开始呢，先来听一首潮流人听了都流汗，不潮流人听了都流泪的大爆潮流神曲，来自 Curtis 的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1: 天涯放映厅。

That was the Rembrandt's I'll Be There For You theme from Friends. Whenever I think about these series, the Friends, I always think about our Christina PD, our Christina 선배님, because she is a huge fan of this show. And now it's available on our OTT series, right? 이 프렌즈 볼 때마다, 이 음악이 나올 때마다 이상하게 그 크리스티나 선배님이 생각이 많이 나요. 어, 보고 싶네요. Alright.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뭔가 새로 사귀는 게 좀 힘들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친구 약속 날짜 맞추는 것조차도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새 친구를 사귀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래도 좀 오랫동안 한 몇 년, 뭐 10년도 넘게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생각보다 그래도 좋은 행운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So I felt really lucky and grateful about the fact that I still have those close friends who's always next to me for many, many years. I mean, making new friends, yeah, that's really great. It's a great feeling. But keeping the old ones, I think that might be some real achievement in your life too. Life gets busier. I don't know why our lives get busier every single time, but it does get busier. Our calendar gets fuller. But somehow the right people, you know, just keep finding their way back into our lives. So yes, here is two friends who's still answering in the group chat, thankfully. So yeah, let's all be thankful about that. 우리 모닝그룹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벌써 우리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It's been more than like 2 years, almost 3 years actually. And you guys are always here tuning in. And I consider you guys as our old friends. 옛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새로 들어오시는 신규 모닝그룹들도 너무 환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So let's think about those people around us, everyone.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You are tuned into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hopefully, Morning Groove, and I am your host, Summer. How are you getting your day started today? I'm pretty sure that you guys are feeling a little more excited because you're expecting some weekend. 주말이 이제 코앞이니까 그래도 그 어제보다는 그제보다는 조금 더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시고 계시길 바랍니다. Are you starting your morning on the right foot, everyone? 전 아침마다 솔직히 말하면 되게 많이 졸려요. So I arrived to the studio at around 6 a.m. And by that time, I'm like yawning all the time. And my eyes are not even like fully opened. And I feel extremely tired and sleepy. Like, don't get me wrong. I'm just being honest with you. 그래서 저는 그 일찍 오는 시간이 필요해요. I need some time to snack out and have a cup of coffee so that I can wake myself up.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It takes me about like half an hour to get things prepared, to finish off my scripts, and also to get the studio prepared. 뭐 보이는 라디오 세팅하고 카메라 구도 잡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30분이 흘러가는데 I have like extra 30 minutes of my own. 근데 그 시간 동안은 그냥 약간 멍 때리면서 스트레칭하고 이러면서 잠을 좀 깨는 것 같아요. So I really need that time. And now I'm fully awake, Morning Groovers. 그래서 저는 일찍 왔기 때문에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좀 일찍 일어나서 얼른 깨시고 또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또 이른 아침부터 진작에 시작을 하시고 계시는군요. 우리 체육부장님, 펭귄킬러님, 상민님 막 인사를 막 건네주시고 계세요. 하진님 일찍 오셨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to you all. 우리 Young H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요즘 바빠 보이시는 Young H Morning Groover, you're moving these days, right? 최근에 좀 이사 준비하고 계시는 거 아니세요? 어떻게 준비되시려나? Dr. Paper님 오셨습니다. Good morning, rock and roll 표지 이모티콘도 보내주셨습니다. Happy Life Morning Groover, good morning. 오늘이 입추래요. 맞아요. 오늘 입추 맞죠? 원래 입추가 제일 더운 것 같아요. 매년 그래 왔던 것 같아요. It's been like that for at least like 5 consecutive years, I think. 입추 is like the hottest day of summer, I think. 뭐 그래서 의미가 있나? 뭐 입추 매직 이런 거 없어진 지 좀 오래되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우리 선셋 모닝 그룹 안녕하세요. 썸머 누나랑 티봉이 까꿍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인 오늘도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오르며 극한 폭염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님들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로 건강 관리에 더 유의하세요. You know, this hot weather is really tiring us. It's making us feel extremely exhausted. Like even me, I feel really tired and exhausted.
근데 저조차도 이렇게 힘든데, 뭐, 그냥 어린이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좀 취약하잖아요. 이 더운 날씨에 우리 인간은. 모두가 참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verybody's suffering from this extreme heat, and this is the time where you really have to take a good care of yourself. Ben Spiro says, hello, greetings from 25 degrees Celsius, Central Europe. Oh, some nice weather. For some people, 25 degrees Celsius is still hot, but now it feels like autumn. 25도라고? 막 정말 정말 좋은 날씨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10년 뒤에는 한 40도가 평균 날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두렵더라고요. You know? I'm just so scared that we get accustomed to this extreme heat that after like 10 years we'll be like, oh, 40 degrees Celsius? Not bad. 이렇게 할까봐 좀 두렵기는 한데 여러분들 이 힘든 여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Chinese Song says, good morning. 금요일 맞죠잉? 꿈 아니죠? 이렇게. 이거 원래 말투신가요? 그동안 이 말투를 숨겨오신 건가? 금요일 맞습니다. 우리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냥 금요일인 거 사실 자체로 우리는 행복하게 또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Jimmy H says, 안녕하세요. 몇번 문자도 보냈는데 유튜브로는 인사 처음이네요. 어, 반갑습니다. Come on. 예, 유튜브로 들으면 더 꿀잼이기는 해요. Because it is visible radio, so extra more fun when you tune into our YouTube live stream. 보는 라디오 열려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채널 TBS EFM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썸머가 까꿍 하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해드릴 거예요. 티봉이 제 옆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배가 나온 티봉이 뭐가 그렇게 맛있었을까요? Morning, groovers. Let's now move on. We have a busy day, so let's go ahead and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모닝 그루버스, today's question for MG Q&A is going to be a hypothetical question, okay? So you gotta get your imagination engine on, okay? Keep imagining, okay? I'm kind of scared that you guys would be like, why would you ask that kind of question?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왜 해요? 막 이렇게 나오실까봐 조금 두렵긴 한데 오늘은 우리 상상의 나라를 좀 펼쳐보도록 할게요. 우리 N 성향의 모닝 그루버들, MBTI N 성향 모닝 그루버들, come and join the game, alright? 자, 오늘 질문 나갑니다. 두 가지의 초능력 중에서 하나를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첫 번째, 잠을 자지 않아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은 능력. 두 번째,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늘 배부른 능력.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So if you could have one of these two superpowers, which would you choose? First, never needing to sleep because you would never feel tired.

tired, or always feeling full without eating. That basically means that you don't have to eat at all. 자, 둘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저도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저는 잠을 자지 않아도 전혀 피곤하지 않은 능력. Like, I don't want to sleep because I think time is really precious. And I think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you can do during that nighttime. We sleep about like 7 hours a day. 그 7시간 동안 내가 졸리지 않고 컨디션만 좋으면 뭐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어디 뭐 여행 갔다 올 수도 있고 일본을 갔다 올 수도 있어요. 뭐 가까운 뭐 중국이나 동남아 여행도 갔다 올 수도 있고 뭐 무리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솔직히 그 잠자는 시간을 다 우리가 세이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But like when it comes to eating, I think there are just so many joys when it comes to eating. You get to meet people just because you have to eat. Eating itself is really enjoyable. Like it doesn't matter like whether you feel hungry or full. I mean that whole eating process, chewing something, I think that is such a good feeling. 뭔가를 그냥 입에 넣고 이렇게 씹으면서 그 맛을 음미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즐거움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eating could be thought of as some sort of work. 뭔가 먹기 위해서는 막 장도 봐야 되고 you know, you have to go grocery shopping, you have to make some time to prepare for the food. And on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you have to pay. 뭔가 먹기 위해서 돈을 항상 써야 되잖아요. 그 돈을 만약에 아끼더라면 아, 내가 뭔가 집 한 채는 좀 오반가? 차 한 대를 살 수 있을 것 같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또 혼자 너무 상상을 많이 했다. 어,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자, it's up to you now. You answer, Morning Groovers. Between these superpowers, which one would you choose? Okay? 문자 번호 #1013으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잠을 자지 않아도 괜찮은 능력, 먹지 않아도 괜찮은 능력. Okay, so it's either not sleeping or not eating, and you feel completely okay. Which one would you choose? 여러분들에게 이런 즐거운 질문, 즐거운 생각거리를 남겨드리면서 Let's take a listen to a song now. This is Blondie, One Way or Another.

0: 집중하고요.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 Maroon 5의 Sugar 틀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내한한다면서요? 가보고 싶당 유유 해주셨습니다. So I just cannot give up the joy of eating. I love cooking for my kids and buying bread too. I also cherish the time I spend laughing and chatting with people. So I would choose the ability to never feel tired even without sleep.
1: 이거 과정을 다 즐기시는군요.
0: For some people, it feels like labor to prepare for food, to get ready, to buy groceries.
1: 근데 이 즐거움을 놓치지 않고 그 과정을 즐기시는 우리 체육부장님, 단연코.
0: you know, you basically chose the ability not to feel tired even without sleep.
1: 그러네요. 여러분들, 이게 약간 쏠리나요? 두 번째 거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까요?
0: Let me know, morning groovers. I am asking you.
1: 두 가지 초능력 중에 하나를 가질 수 있다면, 첫 번째, 잠을 자지 않아도 전혀 피곤하지 않은 능력. 두 번째,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늘 배부른 능력.
0: If you could choose one of these superpowers, which one would you choose? Never needing to sleep but not feeling tired or always feeling full without eating.
1: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봐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0: Let's now listen to 체육부장님's song request, Maroon 5, Sugar.

3일째 다이어트 중이에요. 어제도 운동하고 저녁 안 먹었는데 아침부터 너무 배고프네요. 썸머님 티봉이 처음 보는데 썸머님 너무 예쁘시고 티봉이 짱 귀여워요. 아, 감사합니다. 저 예쁘다는 말꽤 많이 들어요. 모닝그루브에서만요. 밖에서 잘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항상 우호적이시고 항상 좋은 말이 강요가 되기 때문에 저한테 그래서 여기서 예쁜 말 많이 들어서 It's a good feeling. 여기서라도 들어야죠. 그죠? 티봉이 너무 귀엽죠? 티봉이 제가 지금 안고 있는데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정말 제일 귀여운 우리 캐릭터 마스코트 티봉이 사원증도 여기 달고 있고요. 정말 정말 귀요미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So Jimmy says, of course, I would choose not being hungry. I have been on diet for 40 years. I worked out yesterday and even skipped dinner, but I'm always so hungry this morning. 이렇게 안 드시니까 배가 고프죠. 운동까지 하시고 아무것도 안 드시고 이러면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 공복 시간을 얼마나 길게, 이게 운동을 안 하고 유지하는 공복 시간, 운동을 그렇게 했으면 뭔가 들어가야 되는데, 단백질이나 이런 거라도. 아, 너무 배고프신 게 당연한 거죠. 운동하시고 단백질 드시면 안 돼요? 단백질 같은 거 먹으라고 막 권장하잖아요. 이게 배가 고프면요, 이 더운 날에 사람이 예민해져가지고 막 짜증이 나요, 막. 사람이 지치고 이러는데, 배까지 고프면은 기력도 없어가지고, 누가 저툭 건드려, 그러면 건들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예민해지기 때문에 좀 내가 좀 성격이 말랑말랑해지고 싶다, 친절을 베풀고 싶다 하면은 그냥 탄수화물 확 이렇게 삼켜주세요. But I think you're in a good mood, Jimmy H. Morningover. So maybe you don't even need any of that. 지금 기분 좋아 보이시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좀 셀프 체크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체니성 모닝그룹께서도 저는 무조건 2번이요. 저는 배만 채우면 되는 사람이라서 맛집을 기다리기 그런 거 흥미 없습니다. 먹으면 배부른 알약 나오면 바로 살 겁니다. 얼른 먹고 운동 등 저만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number two. So you would use the time to eat and lining up for some nice fancy restaurant and you would save the time to do some extra things? Oh. So now it gets me really curious. Would you be able to save more time by not sleeping? Or would you be able to save more time by not eating? I guess we eat 3 times a day, 2 to 3 times a day.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데만 한 6, 7시간을 보내는 걸까요? 아, 그래도 잠자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시간을 더 아끼기 위한 거? 뭐가 있을까? 그때그때 다르긴 하겠어요. 그죠? 갑자기 집에 뭐 초대손님 와가지고 막 2시간 동안 요리하고도 설거지하고 이러면은 뭐 벌써 3시간 뚝딱이잖아요. 먹는데 또 1시간, 아, 4시간. 이야, 한끼 먹는데 4시간이 걸릴 수가 있네. And especially if you're French, like you would spend so many hours on the table talking, 뭐뭐뭐, 스무스링? 응? 고마워? 보아과? 보아과? Do you like? 막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으니까. 어떤 게더 시간을 아끼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상대적일 것 같기는 하네요. I guess it's really relative. Depends on the situation. 뭐 1번, 2번 이렇게 고르신 분들이 계신데 자, 여러분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쯤 궁금해지지 않나요? 전 궁금해거든요. DJ 바 우리 박은혜 팀장님은 과연 어떤 것을 고르실지. 왜냐하면 효율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데 또 동시에 먹는 즐거움을 굉장히 느끼시는 분이세요. 다이어트는 하시지만 그래서 조금 그게 안 맞긴 하지만 어떤 능력을 더 원하시는지, I would ask 박원희 팀장님, between the two superpowers, which one would you choose? Number one or number two? Number two? 뭐 이렇게 회피하시는 건가요, 대답을? 그 어떤 것도 하기 싫은데 왜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신 건가? 저는 왠지 박원희 팀장님은 그래도 1번이지 않을까요? 잠을 안 자도 되는 그 능력? 먹는 즐거움을 많이 느끼시니까. 그죠, 그죠. 그리고 웬만하면 좀다 사드세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답이 궁금하니까 알려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잠을 아무리 잘 필요가 없어요. 반대죠. 그러니까 잠을 전혀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은 능력.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먹지 않아도 배부른 능력. 말하면서 왜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Okay, so between these two superpowers, which one would you choose? Never needing to sleep, but not feeling tired, or always feeling full without eating? There you have it. Let me know by leaving your answer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여러분들 더 많은 답변 들어오길 기다리면서 Let's have a listen to Kenny Logan's Danger Zone.

triggers you to like look for that restaurant and to queue up to find out about that special taste? At least I am like that. 막안 먹어본 거에 대한 맛도 궁금하고 어렸을 때안 먹었었는데 한번 먹어볼까 하다가 갑자기 뭐야 이렇게 맛있는 거왜나 혼자 몰랐어 막 이러면서 억울할 때도 있고 먹는 건 너무너무 즐거움이에요. 특히 맛있는 거를 먹는다? 그거 하나로 사람의 기분도 막 달라지고 이러지 않나요? One's mood definitely shifts just by eating something delicious. 화가 날땐 입에다가 빵을 집어넣으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다 사람이 배고프고 예민하고 안 먹어서 화가 나는 겁니다. 펭귄 킬러 모닝 그룹어? 20대 때는 하루에 30분 자고 다음 날은 6시간 자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12시만 남으면 뭐 신데렐라도 아니고 병든 닭 마냥 꾸벅꾸벅 졸고 있고 나 돌아갈래?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obviously in my 20s, I would sleep for just like half an hour one day and then like 6 hours the next. But now once midnight comes, I am not Cinderella but I'm nodding off like a sick chicken. I want to go back to my 20s. 저는 근데 10대나 20대 때 밤을 못 샜어요. 저는 너무너무 졸려가지고 밤을 새본 적이 없어요. 뭐 밤새서 공부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해본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밤을 새서 공부를 하지? How can you study and just not sleep at the same time? Like, what if on the exam day, like, you get sleepy and tired?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지? 그냥 한 시가 넘어갔잖아요, 학생 때? 그냥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뭘 넣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졸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But then like I was able to wake up super early to study.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시, 5시에 일어나는 거는 그냥 가뿐히 일어났어요. 그냥 침대에서 자다가 눈 뜨면 오! 공부해야 돼. 일어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건 가능했는데 밤샘은 공부할 때뿐만이 아니다. 뭐 친구들이랑 놀고 파티할 때도 저는 너무너무너무 졸렸었어요. So even though I had to like hang out with my friends and party, like I could not stay the night. 밤새시는 분들은 다음날 시험 치르고 이러는 게 가능하세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고요. Happy Life Morning Group. 저도 잠을 자지 않아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은 능력을 갖고 싶어요. 세상에는 하고 싶은 것도 또 먹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서요. 청룡 영화상에서 김민아 배우가 누른 That's Life. 듣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꾸 제가 한 소절만 부를 때마다 웃으세요. 밖에서. 이렇게 짧게 불렀는데도 웃기세요? 전 진지하게 불렀는데. 김민아 배우 노래 너무 잘하잖아요. She's truly like a singer. Like she does everything. She acts and she sings like a singer. Like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정말 사기 캐릭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Obviously, our happy life morning groover wants to do so many things in life just like me. 이런 분들은 잠을 자지 말아야 돼요. 그죠? 잠자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왜 인간은 자야만 되는 걸까요? Why are we born to sleep? We spend like half of our life sleeping. Like, how is that possible? Like, why do we have to do that? 인생의 절반은 자는 시간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절반은 뭐 오버할 수는 있지만 정말 많은 시간을 자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 자는 시간을 다 합치면 그게 몇 시간입니까, 여러분들? 뭐 어쨌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여러분들, 잠을 자지 않아도 전혀 피곤하지 않은 능력.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늘 배불러서 먹을 필요가 없는 능력. 어떤 걸 선호하세요?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choose between the two superpowers. Never needing to sleep but not feeling tired, but always feeling full without eating.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고요? 우리가 김민아 배우가 부른 버전은 노래 시스템이 없어서 Let's just listen to the original version, alright? This is Frank Sinatra, That's Lif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Morning Groovers. This is the second hour of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and I am your host, Summer. Summer가 도대체 누구일까? Who exactly is Summer? I'm pretty sure some of you guys might be curious. 이게 궁금해서 요즘 유튜브 채널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이런 문자들이 좀 종종 와요. 댓글이죠. 듣다가 출근길마다 듣다가 도대체 썸머가 누군지 궁금해가지고 보는 라디오 보러 들어왔어요. 이러는 분도 계시고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일까 궁금하시죠? If you're curious about who I am, there are some ways to find out because obviously we have many platforms. You can tune into TBS EFM Morning Groove every morning, or you can visit our own YouTube channel, which is TBS EFM Morning Groove, where I upload reruns. 그러니까 TBS EFM Morning Groove 채널 방문해 주시면, 아, 저렇게 생긴 여자구나. 아, 얘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우리 도싱 모닝그룹께서 sent in a bunch of pictures of T봉이 on our open chat room. 근데 how can you do this? 아무 말씀 없이 이렇게 T봉이 사진을 지금 꾸며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이걸 공유가 안 되네. Basically, it is, I guess, an AI-formed image of T봉이, and T봉이 is wearing hair, different colors of hair. 이 국가별로 뭔가 다른 스타일로 머리 스타일을 지금 T봉이가 하고 있는데, 우리 T봉이한테 왜 그랬어요? 우리 T봉이 그거 솔직히 진짜 머리 같지도 않고 다 가발 같단 말이에요. 우리 T봉이를 T가발로 만드실 건가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약간 조금 기괴해가지고. But thank you for sharing this. You know, creating this kind of image makes effort. 우리 모닝그룹어들 이 이미지가 어디에 있냐면 It's on our TBS EFM's open chat room. 이래가지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좀 재밌을 수 있어요. 별의별 사진들이 막 다 올라오거든요. 티봉이 합성 사진 막 이런 거. 그래서 궁금하시면 카톡 어플 가셔가지고 TBS EFM 모닝그룹 오픈 채팅방 방문해주세요. 가끔씩 우리 모닝그룹어들이 재밌는 사진 올리시는 거 보는 재미가 또 쏠쏠합니다. 우리 T봉이 또 색다른 이미지로 변신했는데 마음에 드니? 아니! 라고 해주셨네요. T봉이가 아까 조금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여기 자라고 좀 더 이렇게 눕혀놓도록 할게요. You can now watch T봉이 sleeping, morning groovers. 너무너무 귀엽죠? Anyways, Morning Groovers, if you want to talk to me, we are live today, so that means your messages can be introduced. 생방송이니까 여러분들의 문자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도 말 많이 걸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보는 라디오를 시청하시고 계시다면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신청곡 등등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Later, just in about a couple of minutes, we're going to get to Coin 노래방. 금요일이니까 또 신나게 달려보는 Coin 노래방 여러분들 함께 join the party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팀's fan morning groover requested a song. 한참 자다가 일어났는데 새벽 1시이면 정말 큰 기쁨을 느끼죠. 라고 하면서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왜 기쁘세요? 이거면 잠이 깬 거잖아요. 그쵸? 저는 이렇게 되면 잠 절대 못 자요. 2시간 동안 그냥 멍 때리게 돼요. 잠이 안 오던데? 그러면은, like, what would you do? Like, you wake up at around 1 o'clock in the morning. And then, like, you would just carry on and not go to sleep. 오케이, 일어나는 단시야. 이날부터 이제 나는 하루를 시작이야. 이런 모드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바로 다시 주무시나? 아, 1시밖에 안 됐네. 다시 꿀잠 자야지. 아, 이런 거겠네. 그쵸. 출근 때뭐 7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딱 깼는데 6시밖에 안 되면 뭔가 더 많이 잘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So this is going out for Kim's fan, Morning Groover. This is Celine Dion and Cleve Griffin. Sleepless in Seattle, and When I Fall in Love.

0: Yes, Troubles.
1: Morning Groovers, it's been a minute since we did our Queen 노래방.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Long time no Queen 노래방, long time no call. Let's go! Queen 노래방 시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이잖아요. 우리 모두 이날을 즐기고 또 파리파리 모드로 한번 장착해볼까요? Of course, this features our TMI quiz as well, so get ready for that, everyone. 우리 TMI quiz도 오랜만에 제가 바들바들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So you don't have to know, but you will be interested to find out.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그 기분도 만끽하시면서 우리 거북이 비행기 듣고 있잖아요. You know, it just feels great to think about flying away to somewhere abroad outside Korea for your vacation.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Let's go! 뭐 허밍도 해주시고요. TMI 퀴즈 나갑니다. 자, 썸머는요. 어젯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실수로 이것을 해서 다시 세수를 했어요. 도대체 뭘 했길래 세수를 다시 했을까요? So Summer accidentally did something last night and had to wash her face all over again. So what on earth did she do that made her wash her face twice? 뭘까요?

떠나고 싶은데. 자, 정답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TMI 퀴즈 같이 맞춰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send in your answers. What on earth did Summer do last night that she had to wash her face all over again? You know it requires a lot of time and effort to wash a lady's face, especially if you are wearing some heavy makeup. 저는 항상 화장을 뭐 3cm씩 하고 다니기 때문에 화장 지우는 게 쉽진 않아요. 그걸 다 지운 거예요. 막 오일 바르고 클렌징 하고. You have to go through at least 3 steps to rub off your face, okay? To wash off your face. And I did that. And because I did this, I had to do that all over again. 얼마나 짜증이 나는 줄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뭐 했길래 세수를 다 됐을까요? 활활 날아가겠죠. 어디로?

오케이. 우리 6369 모닝그룹 봐요. 안녕 모닝그룹. Hello. Welcome, welcome. 영양크림을 바른다는 게 선크림을 발랐어요. 크크크. 아, no. Oh my god. So you were supposed to put on a cream, but you ended up putting some sunscreen. So that is why you washed your face all over again. 오, 예리하신데. 해피 라이프 모닝그룹. 스킨 대신에 클렌징 오일 발랐어요. So you put on some cleansing oil instead of your skin lotion. So that is why you have to wash your face all over again. 오, 여러분들 이런 실수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경험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is this all coming from your experience?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Summer Day. 제 세대는 오마이걸이거든요. 아니에요, 사실. 저는 소녀시대 원더걸스 세대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세대가 뭐가 중요합니까? Generations are not important. Just enjoy this nice, beautiful summer song by Oh My Girl. Oh My God, it's Oh My Girl. 여러분들 TMI 퀴즈 계속 나갑니다. 정답은 조금 이따 발표하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재밌거든요, 은근히. 맞추면은 그 뭔가 짜릿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썸머가 어제 밤 실수로 물에 뜰린 실수를 다시 했을까요? Let me know. 물물에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분들 참 기발한 답 많이 보내신다. I guess you guys are getting more and more creative when it comes to guessing the TMI. 우리 썬셋 모닝 그룹 업계에서 그 코너 시작됐네. 썸머 누나 얼굴에 꿀 바르셨나 보다 라고 You put some honey on your face. Isn't that really helpful for your skin? 뭔가 그 꿀이랑 저는 예전에 녹차가루 섞어가지고 팩 만들어서 얼굴에다 막 하고 그랬었어요. 아 그래서 여드름이 났나? 저 여드름 많이 났었는데 피부에 별거 다 했어요. 막 계란팩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막 예전에 그런 게 좀 유행했었거든요. So I would make some facial mask out of like eggs and like green tea powder. 오 우리 반장님 영H님께서 바쁘신 와중에 They sent in a comment 핑클 SES 세대 아닌 게 다행이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왜요? 핑클 SES 세대일 수도 있고 이게 왜 나쁜 건가요? 이게 좋을 수도 있는 거지. 저 I guess I could call myself as a generation of Pinkle and SES too. 저 이때 노래 다 따라 불렀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난 이 세대야 라고 했을 때 그걸 초등학교 기준으로 하는 건지 중학교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But it's not important. Just enjoy this vibe. 짜짜짜짜짜짜짜짜짜짜 오마이걸 세대예요. 이 오마이걸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마이걸 세대라는 겁니다. 저때는 뭐 트와이스 오마이걸 이제 아이돌 노래 끝났어요. 제가 헛소리를 해가지고

신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알차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Alright, 정답 공개할까요? 좋습니다. 이 노래가 끝나가는 도중에 제가 정답을 공개할게요. So I will reveal the answer. 자, 우리 6135 모닝그룹어, 신규 모닝그룹어

주셨는데 굉장히 또 예리하게 잘 맞추셨어요. 정답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들을 때 샤워를 다 하고 어제 팩까지 했어요. 팩까지 하고 얼굴 이렇게 두들기고 하다가 영양크림이랑 선크림이 헷갈렸어요. 진짜 you have exactly the answer for this particular question. 그래서 제가 헷갈려가지고 선크림을 열심히 발랐는데 선크림 그거 지우려면 오일 발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나 세상에 이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세수를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눈을 이렇게 반 감았거든요. 아 졸려. 그래서 선크림 이렇게 저도 모르게 영양크림처럼 열심히 바른 거죠. 얼굴 절반을 아마 발랐을 거예요. 그래서 네, 세수를 다시 했습니다. Have you guys have any this kind of experience before?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얼굴에 참 바를 게 많아요. What do you put on your face? So I would wash my face. Afterwards, I would kind of rub it off with some toner. 그래서 결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줘요. 모공도 좀 이렇게 좀 지워주고 그런 작업을 한 다음에 I would put on a moisturizing cream afterwards. You know, Koreans need this kind of big step when it comes to skincare. So I would put on some moisturizing cream. And then afterwards, I would put some heavy nighttime cream. 영양크림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요. 많이 바르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선크림을 발랐지 뭐예요. 얼굴이 허옇게 떠가지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침에는요, 스킨 바르고 바로 선크림 바를 때도 있고, 가끔 수분크림 바를 때도 있고, 너무 좀 기름지니까. This is Cupid Shuffle, everyone, by Cupid. Do the right, to the right, left, to the left. 왼쪽, 왼쪽. Let's go. 여러분들 국민체조 해보셨죠? 그 느낌이에요. 미쿡 국민체조 느낌으로 한번 가시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굉장히 쉽습니다. It's very easy. Everyone, do you do the Cupid Shuffle? Let's go. 우리 코코모닝 여러분, 우리 썸머피트님 누가 말려줘요 크크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린다고 말려줬으면 진작에 박은 순장님께서 말리셨겠죠. They gave up. 우리 밖에서 윤도혁 감독님, 박은 순장님, 아 또 저러는구나 이러면서 거의 뭐 포기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So everybody gave up, okay? Nobody can stop me. 아무도 저를 멈출 수가 없거든요. So do that dance, everyone. Down, do your dance, do your dance, do your. 내려가 춤을 춰, 춤을 춰, 춤을 춰. 내려가, 내려가 춤을 춰. 아, new morning groover is continuously sending us some messages. 우리 메시지 bombing 해주시는데 I'm loving it. Love bombing 해주고 싶네요. 613호 morning groover. 맞췄어요. 저 오늘 처음 왔는데 썸머 완전 러블리 상큼해요. 기분 좋은 아침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자주 뵐게요. Wow, it's your first time to our show. Welcome. 도망가지 말아주세요. 늘 이런 텐션이니까 러블리한 저 썸머와 러블리한 613호님이 뭔가 아침마다 데이트한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Just consider it as our own little date every single morning. 뭐 출근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어디든 하시고 뭐 하루를 시작하실 거 아니에요? It's gonna make up your mood extra exciting. 여러분 아침 기분을 좀 상쾌하게 해드리는 그런 컨셉의 방송이니까 join the party, okay? 613호 모닝 그룹 반갑고요. 신규 모닝 그룹이시니까 613호 번호를 부르면 좀 정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뭐 저 이렇게 불러주세요 라고 원하는 닉네임 있으면 또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If you want a nickname for me to call you, just let me know anytime and I will call you by that nickname. 뭐 예를 들어서 썸머 바라기, 썸머 종이 이런 거 아니면 뭐 그냥 공주님, 저 공주님으로 불러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불러주세요. 부처님 다 불러주세요. 제가 뭐든 불러드릴게요. 왕비님, 왕자님 이런 거 다 좋으니까 어디 가서 내가 좀 불리고 싶은 분이요 여기다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t's really hot morning, Givers, and we want some rain to wash off this heat. So we are listening to the weather girls. It's raining, man!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Let's go! 비야, 비야, 와라, 와라, 와라, 와라. 기우제를 다 같이 한번 지내볼까요? Everybody

여러분들, it's raining man. Do you guys see? Look at the window. 밖에 창문을 보세요. It's raining man. 남자들이 떼거지로 내려오고 있네요. But we want rain. 그런 맨 뜻이 아닐 텐데. Hey, it's raining man. 이런 거 아닐까요? 너무 더우니까.

돌아버리네요. 네. 거의 먹은 느낌으로. If you see our viewable radio,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티봉이 지금 떨어졌어요. 티봉이 is like basically not moving at all. 지금 티봉이 지금 쓰러져가지고 인공호흡을 해주고 있는데도 너무 더워가지고 지쳤대요. You know, this desk is kind of cool, so that's why 티봉이 is laid down. 이 나무라서 좀 시원하거든요. 더워서 뻗었습니다. 우리 티봉이 어떡하실 건데요? 우리 6135모닝그룹께서 지니라고 불러달라고 해주시네요. 좋아요. 우리 지니 모닝그룹. Let's go. It's Rayman! 앞으로 지니 모닝그룹이라고 불러드릴게요. We'll take your English name. 우리 모닝그룹어들 지니 모닝그룹어 환영해주세요. 우리 오픈 채팅방 들어가서 가보세요. 우리 지니 모닝그룹어 정말 대환영 문자 받으실걸요. 코코 모닝그룹어 백탁이 있는 선크림이었으면 눈 떠서 거울 봤을 때 기절각 허연이라고. So, you know, there are different kind of sunscreens, and some of those sunscreens, yeah, like, if you put it on, your face turns white. 그, 뭐지, 캐릭터 있잖아요. 가온 아씨같이 그 사람이 바뀌기 마련인데. 그런 건 아니었는데도 제가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막 끈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찔 거예요. 팀장님도 못 말리는 피디님, TBS에 건조기라도 보내드려야 하나? 이라고 하셨습니다. TBS. 왜요? 건조기 왜? 건조기가 왜 필요한데요? 제습기 보내주세요, 제습기.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코코 모닝그룹은 팀장님도 저를 못 말리고 포기하신 적, 아마 저 보자마자 포기하셨을 때, 아, 얘는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뭐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기우제, 포기하지 말고, 비가 하루빨리 와서 이 더위를 날려줬으면 합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So that was a little TMI quiz. TMI를 곁들인 코너 노래방이었는데요. 금요일의 기분이 한층 up 되셨나요? Okay then. It's time for your eardrums to take a little bit of rest. 여러분들이 고막 조금 쉬는 시간 가져보라고. We're gonna take a listen to a song all together. Back to the 70s or 80s. I'm not so sure. But this is Donna Summer. Hot!

0: It is Friday, everyone, and it is the 7th of August. This is Summer, guiding you through today's weather forecast. Although today marks Ipchu, the traditional start of autumn, the summer heat will reach its peak, with temperatures in Seoul soaring to 39 degrees Celsius. There is some relief in sight for the weekend. An upper-level high-pressure system is expected to shift slightly northwest, easing the near 40-degree heat. However, temperatures will still remain high enough for heat warnings to stay in effect. Morning lows will range from 22 to 27 degrees Celsius, while daytime highs will reach between 31 and 39 degrees Celsius. The heat wave emergency warning has now been expanded to include Gangwon and Honam. In Seoul, where the warning has remained in effect for four consecutive days, another severe tropical night is expected, with little relief from the heat even after sunset. This afternoon, temperatures are forecast to soar to 39 degrees Celsius in both Seoul and Jeonju. Rain is expected along the Dongaeun and in Jeju from the weekend. In particular, heavy rain is forecast for Gangwon Yeongdong on Saturday, so please take extra care to avoid weather-related accidents during the busy summer holiday season.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33.2 degrees Celsius. That wraps up our weather update for today. Our 모범생 청취자 모닝 그룹어 Water Tank 님께서 오셨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고 또 친절한 문자 감사합니다. Water Tank 모닝 그룹어, you too have a great day and also a great weekend. 주말만 생각하면 막 두근두근 되고 막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별거 없어도 말이죠. 코코 모닝 그룹어, 모두 굿모닝입니다. 오늘이 입추라고 하니 이제 불볕더위도 한풀 꺾여서 숨을 좀 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제작진 여러분과 모닝 그룹 가족분들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So hoping this heat would run off because it is 입추 according to Korean calendar. I know, right? We always wish for that. We always wait for that 입추 magic. So I hope that day arrives soon. 지금 봤을 때는 뭐 도대체 언제 시원해지는지 감도 안 올 정도로 계속해서 막 더워가지고 그런 게 좀 지치고 이러는데 입추잖아요. 우리 모두 정신승리 한번 해볼까요? 이젠 시원해질 거야! 이런 생각으로. Okay, so today we had our own little topic, okay? We had to choose some superpowers if we were to never, if we were to have this ability, never needing to sleep but not feeling tired or always feeling full without eating. 잠을 안 자도 전혀 피곤하지 않는 능력 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능력,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조구님께서 굿모닝입니다. 배송반장 일 마치고 인사드립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저는 식욕보다 수면욕이 더 커가지고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는 능력을 갖고 싶네요. 잠을 안 자는 대신 그 시간에 다른 못다한 일들이나 하고 싶었으나 시간이 없어서 미루던 일을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먹는 즐거움도 소중하니까 또 먹지 않고 배부른 능력보다는 배고플 때 맛있게 먹고 아, 이 맛 산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네요. 모두들 더위를 잘 극복하시길 바라면서 돌브레인의 더위 먹은 갈매기 신청합니다.
1: So for me, sleep is more important than food, so I would like to have the ability to never feel tired, even without sleeping. And instead of sleeping, I could use that time to do things I haven't been able to finish or things I have been putting off because I didn't have enough time. And since the joy of eating is so precious, rather than having the ability to feel full without eating, I would rather eat something delicious when I'm hungry and say, ooh, that is life.
0: 그러니까 이 잠자는 시간 때문에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은데 보통 우리가 근무 시간 자체가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뭐 9 to 6를 한다고 쳤을 때 뭐 아침 7시 일어나서 준비하고 퇴근하면 6시, 퇴근 시간이 걸리잖아요. Because in Korea, we spend just way too much time on the road because of traffic. 집에 오고 뭐 씻고 오면 8시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오직 나만의 시간은 자기 전까지 뭐한 4시간 남짓? 근데 만약에 육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애기 돌봐주고 또 밀린 집안일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모자라도 한없이 모자라요. We do need that extra time because you only have approximately like 4 hours of your own. And even during that time, you have to spend that time for doing house chores or even taking care of your kids if you're a mother or a father. So, like, where is the time for yourself?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는 시간 그때를 좀 활용하면 딱일 텐데 이게 애초에 근무 시간이 조금 줄었으면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근무 시간이 한 2시간 줄면 삶이 많이 엄청 다르게 윤택해질까요? 그런 생각도 고민도 항상 해보거든요. Let me know your opinions, morning groupers. 여러분들의 의견 알려주세요. 아, 우리 밖에서 박오래 팀장님이 점점점 주 4일제 점점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뭐주 4일제를 원하신다라는 거겠죠. 그래요. 근무 시간 주는 거, 2시간 주는 것보다 주 4일제가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네요. 그 대신에 주 4일 동안 정말 빡세게 일하고, 가능한 직업이면은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직장에서 뭐 커피 마시고 뭐 이런 시간 다 줄이고, 밥 시간 다 줄이고, 아, 그것도 중요하세요. 그래요.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커피 마시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PD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There's something about producers. Like, if you consider watching OTT series or YouTube channels as work, it could be considered as work because always we need to collect ideas. And if we share a conversation with other people, if we meet different kind of people, that is also part of work because we get to open up our perspectives, get different ideas and everything. 그래서 모든 게다 근무 시간 아닌가? 막 이렇게 혼자 건방지게 막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무 시간이 정말 필요한가? 막 이러면서 혼자 생각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세요. Alright, we're gonna take a listen to a song going out for our precious morning groover, my precious. 조국 모닝 그루버의 돌브레인이죠. 노홍철과 노브레인이 함께한 더위 먹은 갈매기.

So the very beginning part of this song, it goes 사랑해 막 이래 이러는데 이게 뭔가 책임을 회피하는 말 같잖아요. 막 이래. 나도 좋아해. 막 이래. 우리 사귈래? 어? 막 이래. 막 이러면서 이막 이래라는 말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Anyways, that was Oasis by Brown Eyed Soul and 터보였나요? 누구였죠? Brown Eyed Soul and 야 이재훈 Brown Eyed Girls and 이재훈의 Oasis 듣고 왔습니다. 제목이 갑자기 없어져가지고 당황했는데. Anyways, that was a nice summary song to listen to, wasn't it? That was selected exclusive by DJ Ba. I said it again. Ooh, and that feels good. 우리 딸랑이 엄마께서 안녕하세요, 딸랑이 엄마입니다. 며칠 전에 일 끝나고 씻고 나왔는데 아 폰이 없는 거예요. 한참 찾다가 앗 옷에 폰을 넣고 세탁기를 돌렸네요. 그래서 인사를 못했네요. 노래 너무 잘하시네요. 날씨가 많이 덥지만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세요. 아, 딸랑이 엄마 어디 계셨나 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세상에나. So you put your phone inside your pocket and then you put that clothes inside your washing machine and you kept it running. 아, 진짜 어떻게 핸드폰 그러면 못 쓰시는 거죠? 아, 너무 고생하셨어요. 이런 일 발생한다고요, 종종. 주머니 안에 뭐 넣고, 저 현금, 그다음에 뭐, 이어폰, 이런 거 많이 돌려봤거든요. But our phone is like the most important thing in our life these days. 요즘에 핸드폰 없으면 진짜 바보 되잖아요, 바보, 진짜. 모든 걸다 핸드폰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세탁기에 넣고 돌리시면은 그래도 기간 동안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딸랑이 엄마,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또좀 시원하게 주말까지 쭉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message. 우리 제니 아빠 오셨네요. 우리 X세대의 감성을 깨워주는 상큼, 와일드한 비트가 너무 신나네요. 어제 제니와 함께 본 영화예요. 와일드싱의 혼성 3인조 트라이앵글 부탁드립니다. Love is 어제보다 1% 더 행복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Did you really enjoy watching that movie Wild Thing? I didn't get to watch it. 저 보고 싶었는데 못본 영화거든요. 근데 벌써 OTT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거기 나온 배우들을 다 좋아해가지고 Looks like you had some great time with your daughter yesterday watching this movie. But unfortunately, the song is not in our system. So sorry. 노래가 시스템이 없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못 틀어드려요, 오늘. I apologize. But maybe next time.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니 아빠, 우리 제니 모닝 그룹은 너무 서운해하지 말아주세요. Don't be too upset. There is always next time. 우리 우키키키 모닝그룹은 안녕하세요. 거의 회사 다 와서 출첵하는데요. 저는 잠이 안 와도 안 졸린 능력이었으면 좋겠네요. 퇴근하고 애기 보고 하면 금방 잘 시간이라서 자기 시간이 없네요. 피디님 모닝그룹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ly. You never have time for yourself unless you use the time for sleeping. It's so unfair, but we have to accept it. 너무너무 불공평하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고 너무너무 덥지만 우리 모닝그룹은 그래도 모닝그룹 듣는 기간만큼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운 이번 주 주말까지 쭉 이어져라! Okay.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everyone.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TBS EFM 모닝그룹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도 올려둘게요. Hope you guys will join me again tomorrow at 7 a.m. and also next Monday for another live session. It'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Pubble. Love Is.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and fun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Having a fine Friday morning. 주말 아침. 주말 아침은 아니지만 뭐 주말 아침과 다름없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 여름방학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해왔던 고등학생 리포터 지안이 또래 고등학생을 인터뷰해온 이 사운드바이트 특집 여섯 번째 에피소드이자 마지막 시간, 피날레이기도 합니다. So today is the sixth and final episode of our summer special program Soundbite, where our high school reporter Jian has been interviewing fellow high school students. 솔직한 심정으로는 굉장히 좀 시원섭섭합니다. It feels kind of bittersweet that it is the last installment. 사실 저희 프로그램이 저희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 회사의 모든 프로그램이 제작비도 없고 저희 프로그램 스텝 역시 저 혼자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무모하기도 한 그런 도전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With no production budget or no staff other than myself, this project was in many ways pretty ambitious to say the least. Maybe even slightly reckless. 뭐 이 결과에 솔직히 완전 만족하지는 않지만요. 이 PD의 욕심으로서는. 하지만 뭔가 이 하나 계획했던 바를 온전히 이루어냈다라는 이 성취감은 기분이 좋네요. I can't completely be satisfied with the result of this series. Not quite as a producer, but there's something really rewarding, I guess, about setting a goal and actually seeing it through to the end. 이걸 끝까지 할 수 있었을까 중간에 상당히 위기가 많이 찾아오긴 했었거든요. 어저께는 저희 프로그램 들으셨다면은 어제는 이제 인생의 고비, 인생의 hump time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If you tuned in yesterday, we talked about the hump times of our lives. And 한 큐티님께서 어저께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인생의 중간중간에 작은 맞춤표를 찍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고 또 그 맞춤표들이 작은 성취감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저는 기억에 남았습니다. One of our listeners shared a thought that sort of really stayed with me. That is when we are going through a difficult stretch, you know, try to put a little punctuation marks along the way, you know, small milestones that remind you, you know, that I made this far. 그래서 오늘 사운드바이트 이 최종편을 준비하면서 이게 바로 나에게 이 그 작은 맞춤표이구나 생각하니까 굉장히 또 뿌듯했습니다. So as I prepare the final episode of Soundbite, I realized that this is one of those little milestones for me, for sure. 뭐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뭔가 의지를 갖고 목표를 설정하고 또 이루어내는 것이 이 새로운 또 삶의 활력이 되는 것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You know, it doesn't have to be a huge accomplishment. You know, sometimes simply, you know, deciding to do something and sticking with it and finishing it can really give us fresh energy to keep moving forward.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과 함께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에게 활력소가 되었던 작은 맞춤표들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So here's my question for our cutie님. So what are some of the those little milestones in your life? The small accomplishments, the small accomplishments that gave you the energy to keep going. 이런 vibe로 한번 오늘 가볼까요? 보내주실 답변 혹시 보내주실 수 있으면 보내주실 것은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아니면 좀 전에 언급해드렸던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오픈 채팅방 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바통터치가 있죠. So I'll be saving all your you know, request songs to be played during the 바통터치 segment as well. Let's get to a song and then be back and talk more about this. Avicii입니다. Waiting for Love.

아비치 Waiting for Love였습니다. Good Friday and Happy Friday, everybody. 금요일 날은 좀 약간 I like to start the show with a lighter topic. 보통 좀 가벼운 주제로 시작을 하고 싶고, and I never want to talk about something kind of serious in two consecutive days. 보통 이틀 연속 이렇게 좀 무거운 주제. 로 이야기한 것은 솔직히 피하려고 합니다. Because we talked about the, you know, the life tough phases. 인생의 어떤 힘든 어떤 hump time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같으면 그냥 좀 이렇게 가벼운 주제로 왔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분위기도 그렇고 오늘 또 사운드바이트 마지막 편이기도 해서 you know, today is being the last finale of the soundbite. So I thought I would continue with that theme just for today, and I'll be back with the lighter topic next week. I promise. 다음 주는 좀 더 이렇게 가벼운 topic으로 돌아올까 주말 동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think about it over the weekend. 약간 아재 개그 그런 거 그럼 좀 너무 가볍긴 하죠. You know, those are 아재 jokes, uncle jokes. Maybe yes, some other time, right? 그래서 이 사운드바이트 오늘 마지막 편을 하면서, you know, I've spent hours and hours editing that stuff. 한편 하는데, I believe I spent about, let's say, 5 or 6 hours of editing, and it really takes a toll on my, you know, 손목. I might be entering the early phases of carpal tunnel syndrome. 이 손목 이 증후군에 약간 그런 이 증후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다행히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So question for our listeners. 여러분 인생 여정에서 small milestone, 활력소가 되었던 작은 맞춤표들 어떤 게 있었는지. What are some of these, those little milestones in your life? Small accomplishments that gave you the energy to keep going.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자유롭게 그냥 답하실 내용 있으면 편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넥스트의 곡 오랜만에 하나 들을까요? Hope

That was Next Hope. I just realized that the last couple of tracks that we heard, the Beach song and the Next song, actually both of the singer of Next, of course, Snatcher and Avicii also are not with us anymore. 두 분 다 현재 우리 곁에 없는 그런 뮤지션들의 곡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또 위로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You know, both of them are not with us and we still listen to their music and their music lives on. And it's kind of amazing if you think about it. 그분들은 없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뭔가를 남기고 갔다는 게 굉장히 음악의 힘이 아닌가, 놀라운 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So, question for our listeners. I want it to be a light question for Friday's show, but, you know, since we got into it, you know, might as well give you the questions too. 여러분들, 인생 여정에서 활력소가 됐던 작은 맞춤표들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What are some of those milestones? In your life, the small accomplishment that gave you the energy to keep going. 좀 약간 헤비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굳이 많은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And speaking of part two and the weather report, right? 진짜 날씨가 이 주말까지 계속 이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보를 제가 아침에 봤는데요. Hang in there. That's all I can say. 정말 많이 더우시죠. Yesterday night, actually, you know, I never actually have a trouble sleeping, right? 저는 잠은 굉장히 잘 자는 편인데, 아 요즘에는 가끔가다 너무 더워서 자면서 깨거나 또 잠이 잘 안 드는 그런 날들이 있더라고요. I do have some, I wouldn't say sleepless night, right? Sometimes I do have some trouble getting into sleep. It's a problem that I never had in my life. 근데 잠이 깨고 안 다시 들기가 힘드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So what I did yesterday was 중간에 깨가지고 아 뭘 하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유튜브를 막 이렇게 돌려보다가 I came across our archive channel. You know, as you know, our show has a rerun 다시 듣기 archive channel,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TBS EFM archive. 근데 아카이브 채널 제가 이제 올려놓은 다시 보기 보이는 라디오니까 다시 보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클릭해서 그냥 그냥 듣고 있으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Listening to my own voice and listening to myself talking really helped me fell asleep. 아침 프로그램의 진행자인데 이런 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누워서 침뱉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just you know FYI 혹시 잠 자는데 혹시 힘드시면은 TBS EFM archive 검색하시면은 101.2, 101.3, 101.2, 101.3 그 다시 듣기가 있거든요. 다시 보기. 그거에 도움을 받으시면 어떨까? 감히 말씀 드려봅니다. 노래 듣고 그러면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페퍼톤스의 곡인데요. featuring 스텔라장 Film Love.

the work kept demanding more of me, and there always seems to be something else that needed my attention. 그러던 중에 제가 떠올린 것은 어느 친구가 제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세 장은 꼭 쓴다라는 생각으로 해보세요 였습니다. I guess talking about thesis paper, huh? That is a great advice. So one of the things that my friend said, no matter what happens, just write 3 pages a day. And so I did. 그 마음으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까 이 광활한 우주처럼 손에 잡히지 않은 것들이 안턴 것들이 작은 마침표를 찍으며 차츰차츰 정리되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I simply kept putting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and before long, what felt like a vast and overwhelming as the universe, you know, it just began to come together. One small period at a time, I guess, everything gradually fell into place. 맞아요. 뭔가 이렇게 너무 황당해서 이 막 울고 싶을 때가 있죠. If there's just too much thing to do, there's overflowing emotions that really dominate you, right?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황당하고 진짜 막막한 그런 느낌. 그럴 때 제일 좋은 거는 진짜 눈에 보이는 거, 조그마한 거 하나씩을 완성해 가는 게 정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시도는 해봤는데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대단하시네요. 회사를 다니시면서 또 대학원 그런 그 thesis까지 마치셨다는 얘기죠. 크로스21033님 감사드립니다. 신청곡도 해주셨는데 I will save it for the 바통터치 그러면서 오늘 또 이런 메시지도 주셨네요. 여름 동안 고생해준 리포터 지한 양과 함께 듣고 싶은 곡을 신청하셨다고. I'll save that for Batongtouch. Batongtouch 강력 후보인데요. Hearing reporter Jian's voice and laughter instantly made me smile. Thank you so much. 그렇군요. 와, 리포터 지한의 팬도 계신 건가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터 지한에게. 노래 듣고 와서 그러면 first half wrap up 하도록 하겠습니다. Barbarettes, Summer Love.

Hour number two begins right now. You're with the 101.2, 101.3. I'm your producer, DJ EQ. We are live on TBS EFM 101.3 all the way until noon, with replays coming your way again at 6 p.m. and tomorrow morning at 2 a.m. Yes, and we are streaming live Boinen Radio on YouTube as well. If you just search TBS EFM Live, you can come join us there as well. 또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으로 오셔도 되고요. 오픈 채팅 채널,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And of course, your messages are always welcome at #1013, #1013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50원의 문자 영료 부과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오늘 여름 방학 특집으로 기획한 이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을 인터뷰하는 미니 다큐 특집 사운드바이트 마지막 시간인데요. As I mentioned earlier, today is the final episode of Soundbite, our summer special, where the concept is a high school student interviewing a fellow high school students. 사실 만들면서 미흡한 점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간 굉장히 그런 부분도 많았고요. There were certainly things that we could have done better and not everything went as planned. 근데 확실히 알게 된 거는 이 다양한 인터뷰이를 섭외하는 중에 알게 된 거는 요즘 고등학생들은 참 바쁘다입니다. One thing that I learned for sure along the way is how busy high school students are these days. 하지만 각자 이 당찬 꿈을 위해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You know, this is all while working hard, you know, toward their own dreams. So I thought it was a very heartfelt moment to see those students. 역시 빠듯한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 이 우리 고등학생 리포터 지안과 또 함께 일을 하는 것도 상당한 인내와 또 이해가 필요한 것이었고요. So working with our student reporter 지안 during her busy summer break also required plenty of patience and understanding, I think. 하지만 또 1인 제작으로 유지되는 저희 방송의 현실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정말 많은 노력과 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참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And with our show being one-person production, this project took a lot of extra time and effort and something that I knew before getting into it. Still, it's definitely one I will remember for sure. 그러면 오늘 준비된 마지막 사운드 바이트로 한번 가볼까요?

0: 느낌이라면 정가는 시를 음악으로 풀어낸다는 점에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 That's a great explanation. I think I finally get it. So 판소리 was more like a one-person theatrical performance enjoyed by ordinary people, while 정가 was a more refined and contemplative style of music appreciated by scholars and the aristocracy. That made me even more curious. What inspired Yerin to fall in love with 정가 in the first place?
0: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요랑 뮤지컬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러다가 중학교를 판소리로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정가라는 전공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제 적성과 너무 잘 맞고 완전 첫눈에 약간 반한 느낌?
1: Yerin's musical journey began with children's songs and musicals, but it was traditional art school that introduced her to Korean traditional music. Since 정가 feels so different from everything she had sung before, I asked what drew her to it.
0: 동요랑 뮤지컬은 아무래도 조금 서양 음악이다 보니까 그 점에서 제일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동요나 뮤지컬은 되게 좀 또박또박한 발음과 그런 딕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가는 발음을 한 번에 말하지 않고 약간 풀어서 예를 들어 태라는 발음을 타의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서 이게 태라는 발음입니다. 근데 엄청 길게 태를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거죠.
2: 이게. 신기하다.

0: 여기까지입니다.
1: Unlike children's songs or musicals, 정가 stretches and reshapes each syllable. I could instantly hear what makes Korean traditional music so distinct from modern pop. That made me wonder, does majoring in traditional music change the kind of music she listens to every day?
0: 국악을 전공하고 있지만 대중음악은 네 많이 듣고요. 반에 TV에서 막 뮤뱅 틀어놓고 대중가요를 즐겨 부르는데 그 창법이 약간 국악적으로 막 예를 들어 막 한로를 막 사랑하게 될 거야 막 이렇게 부르는데 막 막 이렇게 국악처럼 막
1: Yerin and many of her classmates at the traditional art school listen to both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pop music. Which makes perfect sense. Just because you study classical music doesn't mean you stop listening to K-pop. What are some of the biggest challenges of choosing Korean traditional music as a career?
0: 근데 아무래도 전통 음악을 하다 보니까 문화재를 이렇게 좀 유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약간 창작 국악이나 이런 음악을 할 건지 이런 고민이 지금 나이 때는 제일 많이 드네요.
1: It sounds like one of the biggest questions she faces is whether to preserve tradition or explore new ways of blending it with other genres. Yerin told us that hearing singer Song So-hee's music while visiting one of her music video shoots was a real turning point. It left a lasting impression on her and became a source of inspiration for her own creative journey.
0: 국악 전공생들을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송소희 가수님이 공중무용이라는 곡을 딱 부르시는 거를 본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셔가지고 딱 반주가 나오고 노래를 듣는데 진짜 그때 완전 충격. 이런 음악은 사실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었고 진짜 엄청
2: 기억에 많이 남는
0: 네. 진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1: And beyond career choices, I imagine there must be plenty of pressure at an arts high school, from competition to constant practice. So I asked Yerin what helps her get through those challenging moments.
0: 일단 조금 많이 좀 먹는 것 같고요. 제 전공이긴 한데 또 전공을 들으면서도 힐링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또
1: 제 전공... It turns out that food is the ultimate stress reliever even for arts high school students. What surprised me though was that instead of taking a break from Korean tradition

That was Song Soi, Gong Jung Muyong, one of the songs that is actually mentioned during the interview that Yerin mentioned that she was in awe of when she saw the performance of Song Soi. So that does it. That was the last episode of Soundbite, that special. 마지막 에피소드를 정말 멋지게 장식해주신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1학년인데요. 장예린 양. 그리고 또 귀여운 동생 찬조 출연 세린 양은 이제 국립전통예술중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고요. Special thanks to sisters for a wonderful appearance on the last episode of Soundbite. So Yerin goes to National High School of Traditional Korean Arts 정가 전공이고요. A lot of messages actually about this episode. 6265님께서도 예린 양의 정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Such a beautiful singing by 예린. I don't know what to call 정가 in English, right? Very elegant sounding for sure. Huh? 1033님도 와 목소리를 엄청 잘 내네요. 관악기 음색 같기도 한. What an incredible voice. Sounds almost like a wind instrument. So such a rich tone and the resonant tone. 감사드립니다. 베니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안님, good job. Message for our reporter 지안 as well. 제니님께서도 지안, you did an amazing job. Have a great vacation.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A lot of messages both to Yerin and Jian, the reporter. 참고로 중간중간에 삽입된 정가나 동요곡들은 모두 다 예린 양이 직접 부른 곡들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언급을 해야 됩니다. So all the music except the Song Soi's music was sung by Yerin herself. 아무래도 전통 음악을 한다는 게 참 이 순수 음악을 업으로 삼는다는 게 정말 만만치 않죠. 또 그런 가치 있는 일, 또 그런 자녀를 지원해 주시는 그 부모님, 예린 양의 부모님도 역시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Choosing the path of a traditional musician, you know, dedicating yourself to pure art as a career is anything but easy, right? But also requires a lot of support from the family members too. So kudos to the parents of 예린 양 also. 그래서 이렇게 여섯 편의 사운드바이트가 다 끝났습니다. So that is it, Soundbite, the sixth and the final edition of the summer special program. 지금까지 여섯 편에 출연해 준 친구들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불러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1편의 Sydney, the first episode Sydney, 아빠가 듣던 country 음악이 기억난다고 했던 게 또 인상적이었는데, Sydney remembers country music that she used to listen to with her dad. 두 번째 에피소드의 예슬이는 이제 자퇴 후 뮤지컬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데 잠시 약간 들려준 맛배기로 들려준 그 뮤지컬 넘버도 정말 이 스피커가 찢어질 정도로 쩌렁쩌렁 정말 멋졌습니다. Fantastic singing by 예슬, who was with our second episode. She is homeschooling herself, preparing to study abroad to study musical. 또 에피소드 넘버 3의 고3 친구였죠. 성찬군. 와 정말 최고의 교회 오빠 같은 그런 미소의 그런 친구여서 특별히 또 기억에 납니다. Of course, I was there for the interview. Episode number 3, Songchan was the high school senior. Had that really sweet church brother kind of look to him. 4편에서는 episode number 4 was Monet, who was a perfect bilingual. 또 모네 양이 이제 다이나믹 듀오의 내가 죽일 놈이지 뭐 그 곡 얘기할 때 정말 너무 재밌고 또 기억에 남고요. 에피소드 넘버 5의 토마스, who was actually preparing to go to Singapore to study. 그 유학 가는 걸 굉장히 설레어하면서 또 드럼 연주까지 들려줬던 그 토마스 군. 얘기 들어보니까 어저껜가 싱가포르로 떠났다고 합니다. So good luck to Thomas and good luck to everybody, all the students who are involved and kindly, you know, gave us time to, you know, listen to, for us to listen to their story. 또 마지막 아우트로에서 리포터 지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TBS의 이 코너가 보텀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 굉장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역시 공영방송의 역할이 또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또 지안 리포터에도 이 시간들이
보람차게 보낸 고1 여름방학의 추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시 한번 모두들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4부에서 바통터치로 돌아올 텐데요. 한로로의 곡으로 맞춰볼게요. This is 0 plus 0.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that was it. Last episode of Soundbite. 마지막 에피소드가 좀 역대급으로 사실 길었어요. It was actually, the interview was actually a lot longer than what you heard. 그래서 정말 풍성한 내용이 많았는데, it was just a matter of, you know, editing down to 10 to 12 minutes, you know, content. 그래서 좀 더 재밌는 내용도 많았는데 편집을 해야 돼서 좀 안타까운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I think, but I'm really satisfied with the last episode. 정가에 대해서 또 알게 된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2021님께서 우리나라 정가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Hope this will be an opportunity for our traditional music, 정가, to be sort of known to the rest of the world. 그리고 예린, 세린, 이쁜 두 자매도 마음 가득 응원합니다. And fighting to the lovely sisters, 예린 and 세린, 2021님 이렇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응원의 메시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바통 터치는 조금 약간 오늘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신청곡 보내주신 것과 또 응원의 메시지 함께 소개해드리면서 4부 보내드릴까 하는데요. 위즈덤님께서는 이 더운 여름 고생해준 지안 양과 함께 듣고 싶은 곡이 있다고 이제 신청해주셨습니다. Hearing Jan's voice and the laughter instantly make me smile. Thank you so much. 라고 하시면서 성시경의 곡 신청해주셨는데요. Here is for the reporter Jian, 성시경. 태양계.

0: 성시경 태양계였습니다. For Reporter Gian, that is. 1033님께서 출연해줬던 아이들 하나하나 다시 짚어주시니까 소중한 아이들의 인터뷰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떠오르네요. It's good that you kind of say the names of all the students who were interviewed for the segment and kind of remind we get to remind of the laughter and voices of each students. 맞아요. 저도 이렇게 하나하나 읽으니까 그 친구들 편집을 하면서 저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생각하면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뽀글님도 메시지 주셨는데요. 멋진 스페셜 세그먼트였습니다. 다음 방학에 또 돌아오시길. It was a great segment and hope to see it back next vacation. We'll talk about that. We'll have to probably talk about that. But I see the possibility not so high. 지안 학생을 응원하며 just cheering for the reporter 지안. I want to request this song. 로비 윌리엄스가 부른 곡인데요. 리메이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굉장히 스페셜한 곡을 지안 리포터를 위해 또 신청해 주셨네요. 로비 윌리엄스입니다. She's the one.
1: That's entertainment right there. That's beautiful. Thanks, baby. I've got one of these.

That was 수고했어 오늘도 옥상 달빛이었습니다. 베니님의 신청곡 for reporter Jian and also Yerin and Serin who was interviewed for the last episode of Soundbite that just aired today. 좋습니다. I want to get to some messages sent in by our Kirti-nims. Jenny-님께서 regarding milestones, you know, achieved along the way. 이런 메시지 주셨는데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었는데 대학교 3학년 때쯤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며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새벽 6시 30분에 도서관에 도착해서 열공하며 결국 1등 장학금을 탄 뿌듯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와. 엄청난 마일스톤이었네요. So Jenny님 really studied hard, you know, around junior in university, and she studied from 6 a.m. In the library and probably all day, and ended up getting the scholarship money. Wow, huge achievement. 이건 조그만 마일스톤이 아니라 굉장한 마일스톤인데요. Congratulations. 뭐 지금 congratulation이라고 하는 건 좀 웃기지만요, 그죠?

今天节目的开始呢，先来听一首潮流人听了都流汗，不潮流人听了都流泪的大爆潮流神曲，来自 Curtis 的 Go。

0: 即将播出中文广播节目《首尔我来了》的重播。
1: 从首尔出发，
2: 聊生活，
1: 聊文化，
2: 也聊我们自己。
1: 这里是《首尔我来了》。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That was the Rembrandt's I'll Be There For You theme from Friends. Whenever I think about these series, the Friends, I always think about our Christina PD, our Christina 선배님, because she is a huge fan of this show. And now it's available on our OTT series, right? 이 프렌즈 볼 때마다, 이 음악이 나올 때마다 이상하게 그 크리스티나 선배님이 생각이 많이 나요. 보고 싶네요. Alright.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뭔가 새로 사귀는 게좀 힘들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친구 약속 날짜 맞추는 것조차도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새 친구를 사귀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그래도 좀 오랫동안 한몇 년, 뭐 10년도 넘게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생각보다 그래도 좋은 행운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So I felt really lucky and grateful about the fact that I still have those close friends who's always next to me for many, many years. I mean, making new friends, yeah, that's really great. It's a great feeling. But keeping the old ones, I think that might be some real achievement in your life too. Life gets busier. I don't know why our lives get busier every single time, but it does get busier. Our calendar gets fuller. But somehow the right people, just keep finding their way back into our lives. So, yes, here is two friends who's still answering in the group chat, thankfully. So, yeah, let's all be thankful about that. 우리 모닝그룹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벌써 우리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It's been more than like 2 years, almost 3 years actually. And you guys are always here tuning in. And I consider you guys as our old friends. 옛 친구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물론 새로 들어오시는 신규 모닝그룹어들도 너무 환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So let's think about those people around us, everyone. Good morning, Morning Groovers. You are tuned into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hopefully, Morning Groove, and I am your host, Summer. How are you getting your day started today? I'm pretty sure that you guys are feeling a little more excited because you're expecting some weekend. 주말이 이제 코앞이니까 그래도 그 어제보다는 그제보다는 조금 더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시고 계시길 바랍니다. Are you starting your morning on the right foot, everyone? 전 아침마다 솔직히 말하면 되게 많이 졸려요. So I arrived to the studio at around 6 a.m. and by that time, I'm like yawning all the time. And my eyes are not even like fully opened and I feel extremely tired and sleepy. Like, don't get me wrong. I'm just being honest with you. 그래서 저는 그 일찍 오는 시간이 필요해요. I need some time to snack out and have a cup of coffee so that I can wake myself up.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It takes me about like half an hour to get things prepared, to finish off my scripts, and also to get the studio prepared. 뭐 보이는 라디오 세팅하고 카메라 구도 잡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30분이 흘러가는데 I have like extra 30 minutes of my own. 근데 그 시간 동안은 그냥 약간 멍 때리면서 스트레칭하고 이러면서 잠을 좀 깨는 것 같아요. So I really need that time. And now I'm fully awake, morning groovers. 그래서 저는 일찍 왔기 때문에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좀 일찍 일찍 일어나서 얼른 깨시고 또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또 이른 아침부터 진작에 시작을 하시고 계시는군요. 우리 체육부장님, 펭귄킬러님, 상민님, 막 인사를 막 건네주시고 계세요. 하진님도 일찍 오셨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to you all. 우리 영 H 모닝 그루버, good morning. 요즘 바빠 보이시는 영 H 모닝 그루버, you're moving these days, right? 최근에 좀 이사 준비하고 계시는 거 아니세요? 어떻게 준비되시려나? Dr. Paper님 오셨습니다. Good morning. Rock and roll 표시 이모티콘도 보내주셨습니다. Happy Life Morning Group. Good morning. 오늘이 입추래요. 맞아요. 오늘 입추 맞죠? 원래 입추가 제일 더운 것 같아요. 매년 그래 왔던 것 같아요. It's been like that for at least like, 5 consecutive years, I think. 입추 is like the hottest day of summer, I think. 뭐, 그래서 의미가 있나? 뭐, 입추 매직? 이런 거 없어진 지좀 오래되지 않았나요?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우리 선셋 모닝 그룹 안녕하세요. 썸머 누나랑 티봉이 까꿍.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인 오늘도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오르며 극한 폭염.

바람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우리 모닝그루버님들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로 건강 관리에 더 유의하세요. You know, this hot weather is really tiring us. It's making us feel extremely exhausted. Like, even me, I feel really tired and exhausted. 근데 저조차도 이렇게 힘든데, 뭐 그냥 어린이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좀 취약하잖아요. 이 더운 날씨에 우리 인간은 모두가 참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verybody is suffering from this extreme heat and this is the time where you really have to take a good care of yourself. Ben's Burial says, hello, greetings from 25 degrees Celsius, Central Europe. Oh, some nice weather. For some people, 25 degrees Celsius is still hot, but now it feels like autumn. 25도라고? 막 정말 정말 좋은 날씨네.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10년 뒤에는 한 40도가 평균 날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두렵더라고요. You know? I'm just so scared that we get accustomed to this extreme heat that after like 10 years we'll be like, oh, 40 degrees Celsius? Not bad. 이렇게 할까봐 좀 두렵기는 한데 여러분들 이 힘든 여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Chenny Song says, good morning. 금요일 맞죠잉? 꿈 아니죠? 이렇게. 이거 원래 말투신가요? 그동안 이 말투를 숨겨오신 건가? 금요일 맞습니다. 우리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냥 금요일인 거 사실 자체로 우리는 행복하게 또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Jimmy H says, 안녕하세요. 몇 번 문자도 보냈는데 유튜브로는 인사 처음이네요. 어, 반갑습니다. Come on. 예, 유튜브로 들으면 더 꿀잼이기는 해요. Because it is visible radio, so it's extra more fun when you tune in to our YouTube live stream. 보는 라디오 열려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채널 TBS EFM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썸머가 까꿍 하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해드릴 거예요. 티봉이 제 옆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배가 나온 티봉이 뭐가 그렇게 맛있었을까요? Morning Groovers, let's now move on. We have a busy day, so let's go ahead and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모닝 그루버스, today's question for MG Q&A is going to be a hypothetical question, okay? So you gotta get your imagination engine on, okay? Keep imagining, okay? I'm kind of scared that you guys would be like, why would you ask that kind of question? 뭐 이렇게 이런 생각을 왜 해요? 막 이렇게 나오실까봐 조금 두렵긴 한데 오늘은 우리 상상의 나날을 좀 펼쳐보도록 할게요. 우리 N 성향의 모닝 그루버들, MBTI N 성향 모닝 그루버들, come and join the game, alright? 자, 오늘 질문 나갑니다. 두 가지의 초능력 중에서 하나를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첫 번째, 잠을 자지 않아도 전혀 피곤하지가 않은 능력. 두 번째,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늘 배부른 능력.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So if you could have one of these two superpowers, which would you choose? First, never needing to sleep because you would never feel tired, or always feeling full without eating. That basically means that you don't have to eat at all. 자, 둘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저도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저는 잠을 자지 않아도 전혀 피곤하지 않은 능력. Like, I don't want to sleep because I think time is really precious. And I think there are so many things that you can do during that night time. We sleep about like 7 hours a day. 그 7시간 동안 내가 졸리지 않고 컨디션만 좋으면 뭐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어디 뭐 여행 갔다 올 수도 있고 일본을 갔다 올 수도 있어요. 뭐 가까운 뭐 중국이나 동남아 여행도 갔다 올 수도 있고 뭐 무리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솔직히 그 잠자는 시간을 다 우리가 세이브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But like when it comes to eating, I think there are just so many joys when it comes to eating. You get to meet people just because you have to eat. Eating itself is really enjoyable. Like it doesn't matter like whether you feel hungry.

hungry or full. I mean, that whole eating process, chewing something, I think that is such a good feeling. 뭔가를 그냥 입에 넣고 이렇게 씹으면서 그 맛을 음미하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즐거움 아닌가요? 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eating could be thought of as some sort of work. 뭔가 먹기 위해서는 막 장도 봐야 되고, you know, you have to go grocery shopping, you have to make some time to prepare for the food. And on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you have to pay. 뭔가 먹기 위해서 돈을 항상 써야 되잖아요. 그 돈을 만약에 아끼더라면, 아, 내가 뭔가 집 한 채는 좀 오반가? 차한 대를 살수 있을 것 같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 혼자 너무 상상을 많이 했다.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자, it's up to you now. You answer, morning groovers. Between these superpowers, which one would you choose? Okay?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잠을 자지 않아도 괜찮은 능력. 먹지 않아도 괜찮은 능력. Okay, so it's either not sleeping or not eating, and you feel completely okay. Which one would you choose? 여러분들에게 이런 즐거운 질문, 즐거운 생각거리를 남겨드리면서, Let's take a listen to a song now. This is Blondie, One Way or Another.

without eating.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봐요.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세요. Let's now listen to 체육부장님's song request, Maroon 5, Sugar.

0: 모니모니 주머니 모닝우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Good morning. Welcome to Morning Groove. 여러분 이렇게 인사 건네주시면 제가 부담스럽게 답해드릴게요. Let's go! Okay, so today we're talking about some hypothetical question. What if, Morning Groovers, just think about it. If you had this superpower, you know, never needing to sleep but never feeling tired, or, you know, always feeling full without eating, which one would you choose? Which ability would you prefer to have? For that, we have some more answers, and this time, we have the opposite answers. Jimmy H. Morning Groover says,
1: 당연히 안 배고픈 능력이요. 40년째 다이어트 중이에요. 어제도 운동하고 저녁 안 먹었는데 아침부터 너무 배고프네요.
0: 썸머님, 티봉이 처음 보는데 썸머님 너무 예쁘시고 티봉이 짱 귀여워요. 오, 감사합니다. 저 예쁘다는 말 꽤 많이 들어요. 모닝 그루브에서만요. 밖에서 잘 안 들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항상 우호적이시고 항상 좋은 말이 강요가 되기 때문에 저한테 그래서 여기서 예쁜 말 많이 들어서 It's a good feeling. 여기서라도 들어야죠. 그죠? 티봉이 너무 귀엽죠? 티봉이 제가 지금 안고 있는데 너무너무 귀엽습니다. 정말 제일 귀여운 우리 캐릭터 마스코트 티봉이 사원증도 여기 달고 있고요. 정말 정말 귀요미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So Jimmy says, of course, I would choose not being hungry. I have been on diet for 40 years. I worked out yesterday and even skipped dinner, but I'm always so hungry this morning.
1: 이렇게 안 드시니까 배가 고프죠. 운동까지 하시고 아무것도 안 드시고 이러면 얼마나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 공복 시간을 얼마나 길게 이게 운동을 안 하고 유지하는 공복 시간 운동을 그렇게 했으면 뭔가 들어가야 되는데 단백질이나 이런 거라도.

아, 너무 배고프신 게 당연한 거죠. 운동하시고 단백질 드시면 안 돼요? 단백질 같은 거 먹으라고 막 권장하잖아요. 이게 배가 고프면요, 이 더운 날에 사람이 예민해져가지고 막 짜증이 나요, 막. 사람이 지치고 이러는데 배까지 고프면은 기력도 없어가지고 누가 저 툭한데 제가 막 건들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예민해지기 때문에 좀 내가 좀 성격이 말랑말랑해지고 싶다, 친절을 베풀고 싶다 하면은 그냥 탄수화물 확 이렇게 삼켜주세요. But I think you're in a good mood, Jimmy H. Bonninger, so maybe you don't even need any of that. 지금 기분 좋아 보이시는 것 같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좀 셀프 체크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체니성 모닝그룹께서도 저는 무조건 2번이요. 저는 배만 채우면 되는 사람이라서 맛집을 기다리기 그런 거 흥미 없습니다. 먹으면 배부른 알약 나오면 바로 살 겁니다. 얼른 먹고 운동 등 저만의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number two. So you would use the time to eat and lining up for some nice fancy restaurant and you would save the time to do some extra things? Oh. So now it gets me really curious. Would you be able to save more time by not sleeping? Or would you be able to save more time by not eating? I guess we eat 3 times a day, 2 to 3 times a day.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데만 한 6, 7시간을 보내는 걸까요? 아, 그래도 잠자는 시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시간을 더 아끼기 위한 거? 뭐가 있을까? 그때그때 다르긴 하겠어요. 그죠? 갑자기 집에 뭐 초대 손님 와가지고 막 2시간 동안 요리하고도 설거지하고 이러면은 뭐 벌써 3시간 뚝딱이잖아요. 먹는데도 1시간, 아, 4시간. 이야, 한끼 먹는데 4시간이 걸릴 수가 있네. And especially if you're French, like you would spend so many hours on the table talking, 뭐뭐뭐, 스무스링? 응? 고마워? 보아과? 보아과? Do you like? 막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으니까. 어떤 게더 시간 아끼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상대적일 것 같기는 하네요. I guess it's really relative. Depends on the situation. 뭐, 1번, 2번, 이렇게 고르신 분들이 계신데, 자, 여러분,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쯤 궁금해지지 않나요? 전 궁금하거든요. DJ 바. 우리 박은혜 팀장님은 과연 어떤 것을 고르실지. 왜냐면, 효율을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데, 또 동시에 먹는 즐거움을 굉장히 느끼시는 분이세요. 다이어트는 하시지만. 그래서 조금 그게 안 맞긴 하지만, 어떤 능력을 더 원하시는지, I would ask 박원희 팀장님, between the two superpowers, which one would you choose? Number one or number two? Number two? 뭐 이렇게 회피하시는 건가요, 대답을? 그 어떤 것도 하기 싫은데 왜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신 건가? 저는 왠지 박원희 팀장님은 그래도 1번이지 않을까요? 잠을 안 자도 되는 그 능력? 먹는 즐거움을 많이 느끼시니까. 그죠, 그죠. 그리고 웬만하면 좀다 사드세요.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답이 궁금하니까 알려주세요. 문자 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잠을 아무리 잘 필요가 없어요. 반대죠. 그러니까 잠을 전혀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은 능력.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먹지 않아도 배부른 능력. 말하면서 왜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Okay, so between these two superpowers, which one would you choose? Never needing to sleep, but not feeling tired, or always feeling full without eating? There you have it. Let me know by leaving your answer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여러분들 더 많은 답변 들어오길 기다리면서 Let's have a listen to Kenny Logan's Danger Zone.

So, Pagunin Team Yangnim, obviously, and I were having this discussion during the song break. And surprisingly, she says that she would prefer to sleep. She feels so many joy when it comes to sleeping itself. And it got me wondering, like, how do we feel joy when we're sleeping? Like, we don't think, we're just like unconscious. So, how can you acknowledge that that activity is enjoyable? 잠자는 것에 대한 즐거움? 자면 그냥 다 까먹지 않나요? 모든 게 그냥 내가 눈을 감고 그냥 모든 게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잠자는 시간에 빠져 있으면 꿈만 꾸지. 그게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누워 있는 그 시간, you know, that whole process before going to sleep. You know, you get to watch some fun reels and watch some fun dramas or webtoons. That whole time, I guess it's so precious for a person like 박원희 팀장님. So, I guess yeah, it makes sense for her. 먹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너무 즐거움을 많이 느끼시고, 아까도 너가 아까 그 운동하고 나서 쉐이크 먹으면 되지 않니? 라고 얘기했을 때도 공감이 안 갔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걸 시작으로 입맛이 싹 돌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더 먹고 싶어지고, 식욕이 막더 생기기 때문에 억제를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I'm talking way too many stuff about 박원희 팀장님, but I'm loving it. 계속해서 우리 DJ 바의 활약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모닝그루버들의 답 읽어보도록 할게요. Ben Spiro says, take number one, the first option, because sleep by itself can be enjoyable. But even without explicit hunger, delighting in delicious food is a long-lasting joy itself. So for you, eating is so much bigger of a joy than sleeping. I completely agree, 100%. You know, whenever you watch those TV shows that present some new menus where chefs are always cooking, don't you feel really curious about the taste? Like, you would wonder, oh my god, what would that taste like? And it really triggers you to like look for that restaurant and to queue up to find out about that special taste. At least I am like that. 막안 먹어본 거에 대한 맛도 궁금하고 어렸을 때안 먹었었는데 한번 먹어볼까 하다가 갑자기 뭐야 이렇게 맛있는 거왜나 혼자 몰랐어 막 이러면서 억울할 때도 있고 먹는 건 너무너무 즐거움이에요. 특히 맛있는 거를 먹는다? 그거 하나로 사람이 기분도 막 달라지고 이러지 않나요? One's mood definitely shifts just by eating something

delicious. 화가 날 때는 입에다가 빵을 집어넣으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다 사람이 배고프고 예민하고 안 먹어서 화가 나는 겁니다. 펭귄 킬러 모닝 그룹어? 20대 때는 하루에 30분 자고,

적이 없어요. 뭐 밤새서 공부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해본 적이 정말 단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밤을 새서 공부를 하지? How can you study and just not sleep at the same time? Like, what if on the exam day, like, you get sleepy and tired?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지? 그냥 1시가 넘어갔잖아요, 학생 때? 그냥 머릿속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뭘 넣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졸린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But then like I was able to wake up super early to study.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4시, 5시에 일어나는 거는 그냥 가뿐히 일어났어요. 그냥 침대에서 자다가 눈 뜨면 오! 공부해야 돼. 일어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건 가능했는데 밤샘은 공부할 때뿐만이 아니다. 뭐 친구들이랑 놀고 파티할 때도 저는 너무너무너무 졸렸었어요. So even though I had to like hang out with my friends and party, like I could not stay the night. 밤새시는 분들은 다음날 시험 치르고 이러는 게 가능하세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고요. Happy life, morning groover. 저도 잠을 자지 않아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은 능력을 갖고 싶어요. 세상에는 하고 싶은 것도 또 먹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서요. 청룡 영화상에서 김민아 배우가 누른 That's life. 듣고 싶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자꾸 제가 한 소절만 부를 때마다 웃으세요 밖에서. 이렇게 짧게 불렀는데도 웃기세요? 전 진지하게 불렀는데. 김민아 배우 노래 너무 잘하잖아요. She's truly like a singer. Like she does everything. She acts and she sings like a singer. Like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정말 사기 캐릭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Obviously, our happy life morning groover wants to do so many things in life just like me. 이런 분들은 잠을 자지 말아야 돼요. 그죠? 잠자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워요. 그죠? 왜 인간은 자야만 되는 걸까요? Why are we born to sleep? We spend like half of our life sleeping. Like, how is that possible? Like, why do we have to do that? 인생의 절반은 자는 시간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절반은 뭐 오버할 수는 있지만 정말 많은 시간을 자잖아요. 우리가 사는 동안 자는 시간을 다 합치면 그게 몇 시간입니까, 여러분들? 뭐, 어쨌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여러분들, 잠을 자지 않아도 전혀 피곤하지 않은 능력.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늘 배불러서 먹을 필요가 없는 능력. 어떤 걸 선호하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알려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choose between the two superpowers. Never needing to sleep but not feeling tired, but always feeling full without eating.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우리가 김민아 배우가 부른 버전은 노래 시스템이 없어서 Let's just listen to the original version, alright? This is Frank Sinatra, That's Lif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Welcome back, Morning Groovers. This is the second hour of your favorite morning radio show, Morning Groove, and I am your host, Summer. Summer가 도대체 누구일까? Who exactly is Summer? I'm pretty sure some of you guys might be curious. 이게 궁금해서 요즘 유튜브 채널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이런 문자들이 좀 종종 와요. 댓글이죠. 듣다가 출근길마다 듣다가 도대체 썸머가 누군지 궁금해가지고 보는 라디오 보러 들어왔어요. 이러는 분도 계시고 유튜브 채널을 방문해주시는 분도 계시고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일까 궁금하시죠? If you're curious about who I am, there are some ways to find out because obviously we have many platforms. You can tune into TBS EFM Morning Groove every morning, or you can visit our own YouTube channel, which is TBS EFM Morning Groove, where I upload reruns. 그러니까 TBS EFM Morning Groove 채널 방문해 주시면, 아, 저렇게 생긴 여자구나. 아, 얘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궁금하시면 많이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우리 도싱 모닝그룹께서 sent in a bunch of pictures of T-Bongi on our open chat room. 근데 how can you do this? 아무 말씀 없이 이렇게 T-Bongi 사진을 지금 꾸며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이걸 공유가 안 되네. Basically, it is, I guess, an AI-formed image of T-Bongi, and T-Bongi is wearing hair, different colors of hair. 이 국가별로 뭔가 다른 스타일로 머리 스타일을 지금 T-Bongi가 하고 있는데, 우리 T-Bongi한테 왜 그랬어요? 우리 T-Bongi, 그거 솔직히 진짜 머리 같지도 않고 다 가발 같단 말이에요. 우리 T-Bongi를 T가발로 만드실 건가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약간, 조금 기괴해가지고. But thank you for sharing this. You know, creating this kind of image makes effort. 우리 모닝그룹들 이 이미지가 어디에 있냐면 it's on our TBS EFM's open chat room. 이래가지고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좀 재밌을 수 있어요. 별의별 사진들이 막 다 올라오거든요. 티봉이 합성 사진 막 이런 거. 그래서 궁금하시면 카톡 어플 가셔가지고 TBS EFM 모닝그룹 오픈 채팅방 방문해주세요. 가끔씩 우리 모닝그룹들이 재밌는 사진 올리시는 거 보는 재미가 또 쏠쏠합니다. 우리 T봉이 또 색다른 이미지로 변신했는데 마음에 드니? 아니! 라고 해주셨네요. T봉이가 아까 조금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여기 자라고 좀 더 이렇게 눕혀놓도록 할게요. You can now watch T봉이 sleeping, morning groovers. 너무너무 귀엽죠? Anyways, Morning Groovers, if you want to talk to me, we are live today, so that means your messages can be introduced. 생방송이니까 여러분들의 문자 최대한 많이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오늘도 말 많이 걸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보는 라디오를 시청하시고 계시다면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신청곡 등등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Later, just in about a couple of minutes, we're going to get to Coin 노래방. 금요일이니까 또 신나게 달려보는 Coin 노래방. 여러분들 함께 join the party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Kim's fan Morning Groover requested a song. 한참 자다가 일어났는데 새벽 1시이면 정말 큰 기쁨을 느끼죠. 라고 하면서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왜 기쁘세요? 이거면 잠이 깬 거잖아요. 그쵸? 저는 이렇게 되면 잠 절대 때 못 자요. 2시간 동안 그냥 멍 때리게 돼요. 잠이 안 오던데. 그러면은 like what would you do? Like you wake up at around 1 o'clock in the morning and then like you would just carry on and not go to sleep. 오케이. 일어나는 단시야. 이날부터 이제 나는 하루를 시작이야. 이런 모드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바로 다시 주무시나? 아, 1시밖에 안 됐네. 다시 꿀잠 자야지. 아, 이런 거겠네. 그쵸, 출근 때 뭐 7시 일어나야 되는데 딱 깼는데 6시밖에 안 되면 뭔가 더 많이 잘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So this is going out for Kim's fan Morning Groover. This is Celine Dion and Cleve Griffin, Sleepless in Seattle and When I Fall in Love.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Long time no coin 노래방 Long time no call Let's go! 코인 노래방 시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이잖아요 우리 모두 이날을 즐기고 또 파리파리 모드로 한번 장착해볼까요? Of course, this features our TMI quiz as well, so get ready for that, everyone. 우리 TMI 퀴즈도 오랜만에 제가 바들바들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So you don't have to know, but you will be interested to find out.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그 기분도 만끽하시면서 우리 거북이 비행기 듣고 있잖아요. You know, it just feels great to think about flying away to somewhere abroad outside Korea for your vacation.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한번 허밍도 해주시고요. TMI 퀴즈 나갑니다. 자, 썸머는요, 어젯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실수로 이것을 해서 다시 세수를 했어요. 도대체 뭘 했길래 세수를 다시 했을까요? So Summer accidentally did something last night and had to wash her face all over again. So what on earth did she do that made her wash her face twice?

들어보고 싶은데. 자, 정답 문자 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TMI 퀴즈 같이 맞춰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send in your answers. What on earth did Summer do last night that she had to wash her face all over again? You know, it requires a lot of time and effort to wash a lady's face, especially if you are wearing some heavy makeup. 저는 항상 화장을 뭐 3cm씩 하고 다니기 때문에 화장 지우는 게 쉽진 않아요. 그걸 다 지운 거예요. 막 오일 바르고 클렌징 하고. You have to go through at least 3 steps to rub off your face, okay? To wash off your face. And I did that. And because I did this, I had to do that all over again. 얼마나 짜증이 나는 줄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뭘 했길래 세수를 다 됐을까요?

오케이. 우리 6365모닝 그루버. 안녕 모닝 그루버. 헬로. 웰컴 웰컴. 영양크림을 바른다는 게 선크림을 발랐어요. 크크크. 아, 나. 오 마이 갓. So you were supposed to put on a cream, but you ended up putting some sunscreen. So that is why you washed your face all over again. 오, 예리하신데.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루버. 스킨 대신에 클렌징 오일 발랐어요. So you put on some cleansing oil instead of your skin lotion. So that is why you have to wash your face all over again. 오, 여러분들 이런 시리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경험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is this all coming from your experience? This is Oh My Girl, Dolphin, a go-to song to listen to on a summer day. 제 세대는 Oh My Girl이거든요. 아니에요, 사실. 저는 소녀시대 원더걸스 세대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세대가 뭐가 중요합니까? Generations are not important. Just enjoy this nice, beautiful summer song by Oh My Girl. Oh My God, it's Oh My Girl. 여러분들 TMI 퀴즈 계속 나갑니다. 정답은 조금 이따 발표하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재밌거든요, 은근히. 맞추면은 그 뭔가 짜릿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썸머가 어제 밤 실수로 모래 뜰는 실수를 다시 했을까요? Let me know. 물보라 일으켜, 여러분들. 오, 여러분들 참 기발한 답 많이 보내신다. I guess you guys are getting more and more creative when it comes to getting the TMI. 우리 썸쌤 모닝 그룹업계에서 그 코너 시작됐네. 썸머 누나 얼굴에 꿀 바르셨나 보다. 라고 You put some honey on your face. Isn't that really helpful for your skin? 뭔가 그 꿀이랑 저는 예전에 녹차가루 섞어가지고 팩 만들어서 얼굴에다 막 하고 그랬었어요. 아, 그래서 여드름이 났나? 저 여드름 많이 났었는데 피부에 별거 다 했어요. 막 계란팩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막 예전에 그런 게 좀 유행했었거든요. So I would make some facial mask out of like eggs and like green tea powder. 오, 우리 반장님, 영 H님, 영 H님께서 바쁘신 와중에 They sent in a comment. 핑클 SES 세대 아닌 게 다행이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어, 이게 왜요? 핑클 SES 세대일 수도 있고 이게 왜 나쁜 건가요? 이게 좋을 수도 있는 거지. 저, I guess I could call myself as a generation of Pinkle and SES too. 저 이때 노래 다 따라 불렀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난 이 세대야 라고 했을 때 그걸 초등학교 기준으로 하는 건지 중학교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But it's not important. Just enjoy this vibe. 오마이걸 세대예요. 이 오마이걸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마이걸 세대라는 겁니다. 저때는 뭐 트와이스, 오마이걸. 어, 이제 아이돌 노래 끝났어요. 제가 헛소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1등 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알차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Alright, 정답 공개할까요? 좋습니다. 이 노래가 끝나가는 도중에 제가 정답을 공개할게요. So I will reveal the answer. 자, 우리 613호 모닝그룹어 신규 모닝그룹어신데 굉장히 또 예리하게 잘 맞추셨어요. 정답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그럴 때 샤워를 다 하고 어제 팩까지 했어요. 팩까지 하고 얼굴 이렇게 두들기고 하다가 영양크림이랑 선크림은 헷갈렸어요. 진짜 you have exactly the answer for this particular question. 그래서 제가 헷갈려가지고 선크림을 열심히 발랐는데 선크림 그거 지우려면 오일 발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나 세상에 이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세수를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눈을 이렇게 반 감았거든요. 아 졸려요. 선크림 이렇게 저도 모르게 영양크림처럼 열심히 바른 거죠. 얼굴 절반을 아마 발랐을 거예요. 그래서 네, 세수를 다시 했습니다. Have you guys have any this kind of experience before?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얼굴에 참 바를 게 많아요. What do you put on your face? So I would wash my face. Afterwards, I would kind of rub it off with some toner. 그래서 결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줘요. 모공도 좀 이렇게 좀 지워주고 그런 작업을 한 다음에 I would put on a moisturizing cream afterwards. You know, Koreans need this kind of big step when it comes to skincare. So I would put on some moisturizing cream. And then afterwards, I would put some heavy nighttime cream. 영양크림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요. 많이 바르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선크림을 발랐지 뭐예요. 얼굴이 허옇게 떠가지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침에는요, 스킨 바르고 바로 선크림 바를 때도 있고, 가끔 수분크림 바를 때도 있고, 너무 좀 기름지니까. This is Cupid Shuffle, everyone, by Cupid. To the right, to the right, left, to the left. 왼쪽, 왼쪽. Let's go. 여러분들 국민체조 해보셨죠? 그 느낌이에요. 미쿠 국민체조 느낌으로 한번 가시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굉장히 쉽습니다. It's very easy. Everyone, do you do the Cupid Shuffle? Let's go. 우리 코코모닝 여러분, 우리 썸머피드님 누가 말려줘요 크크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린다고 말려줬으면 진작에 박은 순장님께서 말리셨겠죠. They gave up. 우리 밖에서 윤도혁 감독님, 박은 순장님 아 또 저러는구나 이러면서 거의 뭐 포기한 그런 표정이에요. So everybody gave up. Okay, nobody can stop me. 아무도 저를 멈출 수가 없거든요. So do that dance, everyone. I'm down. Do your dance, do your dance, do your dance. 내려가, 춤을 춰, 춤을 춰, 춤을 춰. 내려가, 내려가, 춤을 춰. 아, new morning groover is continuously sending us some messages. 우리 메시지 bombing 해주시는데 I'm loving it. Love bombing 해주고 싶네요. 613호 morning groover 맞췄어요. 저 오늘 처음 왔는데 썸머 완전 러블리 상큼해요. 기분 좋은 아침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자주 뵐게요. Wow, it's your first time to our show. Welcome. 도망가지 말아주세요. 늘 이런 텐션이니까 러블리한 저 썸머와 러블리한 613호님이 뭔가 아침마다 데이트한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Just consider it as our own little date every single morning. 뭐 출근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어디든 하시고 뭐 하루를 시작하실 거 아니에요? It's gonna make up your mood extra exciting. 여러분들 아침 기분을 좀 상쾌하게 해드리는 그런 컨셉의 방송이니까 join the party, okay? 613호 모닝그룹은 반갑고요. 신규 모닝그룹이시니까 613호 번호를 부르면 좀 정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뭐 저 이렇게 불러주세요 라고 원하는 닉네임 있으면 또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If you want a nickname for me to call you, just let me know anytime and I will call you by that nickname. 뭐 예를 들어서 썸머 바라기, 썸머 중이 이런 거 아니면 뭐 그냥 공주님, 절 공주님으로 불러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불러주세요. 부처님 다 불러주세요. 제가 뭐든 불러드릴게요. 왕비님, 왕자님 이런 것도 좋으니까 어디 가서 내가 좀 불리고 싶으면 여기다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t's really hot morning groovers and we want some rain to wash off this heat. So we are listening to the weather girls. It's raining man.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Let's go. 비야 비야 와라 와라 와라 와라. 기우제를 다 같이 한번 지내볼까요?

at the window. 밖에 창문을 보세요. It's raining man. 남자들이 떼거지로 내려오고 있네요. But we want rain. 그런 맨 뜻이 아닐 텐데. Hey, it's raining man. 이런 거 아닐까요? 너무 더우니까 사람이 이렇게 좀 돌아버리네요. 네. 더위 먹은 느낌으로. If you see our viewable radio,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티봉이 지금 쓰러졌어요. 티봉이 is like basically not moving at all. 지금 티봉이 지금 쓰러져가지고 인공호흡을 해주고 있는데도 너무 더워가지고 지쳤대요. You know this desk is kind of cool, so that's why 티봉이 is laid down. 이 나무라서 좀 시원하거든요. 더워서 뻗었습니다. 우리 티봉이 어떡하실 건데요? 우리 6.13호 모닝그룹업께서 제니라고 불러달라고 해주셨네요. 좋아요. 우리 제니 모닝그룹. Let's go. It's Rain Man. 앞으로 제니 모닝그룹업 불러드릴게요. It's your English name. 우리 모닝그룹업들 제니 모닝그룹업 환영해주세요. 우리 오픈 채팅방 들어가서 가보세요. 우리 제니 모닝그룹업 정말 대환영 문자 받으실걸요. 코코 모닝그룹업. 백탁이 있는 선크림이었으면 눈 떠서 거울 봤을 때 기절각 허연이라고. So you know there are different kind of sunscreens and some of those sunscreens, yeah, like if you put it on, your face turns white. 그 뭐지 캐릭터 있잖아요. 가오나시같이 그 사람이 바뀌기 마련인데 그런 건 아니었는데도 제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끈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찌고 해요. 팀장님도 못 말리는 피디님, TBS의 건조기라도 보내드려야 하나? 이렇게 하셨습니다. TBS, 왜요? 건조기 왜? 건조기가 왜 필요한데요? 제습기 보내주세요, 제습기. 아우, 감사합니다. 우리 커크 모닝그룹은 팀장님도 저를 못 말리고 포기하신 적, 아마 저 보자마자 포기하셨을 때, 아, 얘는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뭐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기우제, 포기하지 말고, 비가 하루빨리 와서 이 더위를 날려줬으면 합니다. Alright, morning groupers. So that was a little TMI quiz. TMI를 곁들인 코너 노래방이었는데요. 금요일의 기분이 한층 업 되셨나요? Okay then. It's time for your eardrums to take a little bit of rest. 여러분들이 고막 조금 쉬는 시간 가져보라고. We're gonna take a listen to a song all together. Back to the 70s or 80s. I'm not so sure, but this is Donna Summer.

0: It is Friday, everyone, and it is the 7th of August. This is Summer, guiding you through today's weather forecast. Although today marks Ipchu, the traditional start of autumn, the summer heat will reach its peak, with temperatures in Seoul soaring to 39 degrees Celsius. There is some relief in sight for the weekend. An upper-level high-pressure system is expected to shift slightly northwest, easing the near 40-degree heat. However, temperatures will still remain high enough for heat warnings to stay in effect. Morning lows will range from 22 to 27 degrees Celsius, while daytime highs will reach between 31 and 39 degrees Celsius. The heat wave emergency warning has now been expanded to include Gangwon and Honam. In Seoul, where the warning has remained in effect for four consecutive days, another severe tropical night is expected, with little relief from the heat even after sunset. This afternoon, temperatures are forecast to soar to 39 degrees Celsius in both Seoul and Jeonju. Rain is expected along the Dongaeun and in Jeju from the weekend. In particular, heavy rain is forecast for Gangwon Yeongdong on Saturday, so please take extra care to avoid weather-related accidents during the busy summer holiday season.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33.2 degrees Celsius. That wraps up our weather update for today. Uri 모범생 청취자 모닝 그룹어 워터 탱크님께서 오셨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라고 또 친절한 문자 감사합니다. 워터 탱크 모닝 그룹어, you too have a great day and also a great weekend. 주말만 생각하면 막 두근두근 되고 막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별거 없어도 말이죠. 코코 모닝 그룹어 모두 굿모닝입니다. 오늘이 입추라고 하니 이제 불볕더위도 한풀 꺾여서 숨을 좀 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제작진 여러분과 모닝 그룹 가족분들 모두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So hoping this heat would run off because it is Ipchu according to Korean calendar. I know, right? We always wish for that. We always wait for that Ipchu magic. So I hope that day arrives soon. 지금 봤을 때는 뭐 도대체 언제 시원해지는지 감도 안 올 정도로 계속해서 막 더워가지고 그런 게 좀 지치고 이러는데 입추잖아요. 우리 모두 정신승리 한번 해볼까요? 이젠 시원해질 거야! 이런 생각으로. Okay, so today we had our own little topic, okay? We had to choose some superpowers if we were to never, if we were to have this ability, never needing to sleep but not feeling tired or always feeling full without eating. 잠을 안 자도 전혀 피곤하지 않는 능력 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능력,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조국님께서 굿모닝입니다. 배송반장 일 마치고 인사드립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저는 식욕보다 수면욕이 더 커가지고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는 능력을 갖고 싶네요. 잠을 안 자는 대신 그 시간에 다른 못다한 일들이나 하고 싶었으나 시간이 없어서 미루던 일을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먹는 즐거움도 소중하니까 또 먹지 않고 배부른 능력보다는 배고플 때 맛있게 먹고 아, 이 맛 산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네요. 모두들 더위를 잘 극복하시길 바라면서 돌브레인의 더위 먹은 갈매기 신청합니다.
1: So for me, sleep is more important than food, so I would like to have the ability to never feel tired, even without sleeping. And instead of sleeping, I could use that time to do things I haven't been able to finish or things I have been putting off because I didn't have enough time. And since the joy of eating is so precious, rather than having the ability to feel full without eating, I would rather eat something delicious when I'm hungry and say, ooh, that is life.
2: 그러니까 이 잠자는 시간 때문에 우리가 할 게 너무 많은데 보통 우리가 근무 시간 자체가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뭐 9 to 6를 한다고 쳤을 때 뭐 아침 7시 일어나서 준비하고 퇴근하면 6시, 퇴근 시간이 걸리잖아요.
1: Because in Korea, we spend just way too much time on the road because of traffic.
2: 그럼 집에 오고 뭐 씻고 하면 8시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오직 나만의 시간은 자기 전까지 뭐 한 4시간 남짓? 근데 만약에 육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또 애기 놀아봐, 돌봐주고 또 밀린 집안일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모자라도 한없이 모자라요.
1: We do need that extra time because you only have approximately like 4 hours of your own. And even during that time, you have to spend that time for doing house chores or even taking care of your kids if you're a mother or a father. So, like, where is the time for yourself?
2: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는 시간, 그때를 좀 활용하면 딱일 텐데, 이게. 애초에 근무 시간이 조금 줄었으면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근무 시간이 한 2시간 줄면 삶이 많이 엄청 다르게 윤택해질까요? 그런 생각도, 고민도 항상 해보거든요. Let me know your opinions, morning groupers. 여러분들의 의견 알려주세요. 아, 우리 밖에서 박오래 팀장님이 점점점 주 4일째 점점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뭐 주 4일째를 원하신다라는 거겠죠. 그래요. 근무 시간 주는 거, 2시간 주는 것보다 주 4일째가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네요. 그 대신에 주 4일 동안 정말 빡세게 일하고, 이게 가능한 직업이면은 이왕이면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직장에서 뭐 커피 마시고 뭐 이런 시간 다 줄이고 밥 시간 다 줄이고, 아, 그것도 중요하세요. 그래요. 우리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커피 마시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PD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There's something about producers. Like, if you consider watching OTT series or YouTube channels as work, it could be considered as work because always we need to collect ideas. And if we share a conversation with other people, if we meet different kind of people, that is also part of work because we get to open up our perspectives, get different ideas and everything. 그래서 모든 게 다 근무 시간 아닌가? 막 이렇게 혼자 건방지게 막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근무 시간이 정말 필요한가? 막 이러면서 혼자 생각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세요.
1: Alright, we're gonna take a listen to a song going out for our precious morning groover, my precious.
2: 조금 모닝 그루버의 돌브레인이죠. 노홍철과 노브레인이 함께한 더위 먹은 갈매기.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Yes, we are on YouTube as well as Boinan Radio. If you just search TBS CFM Live on YouTube, you find us. You can hang out with us there in real time on our Boinan Radio. If you'd like to join the conversation, you can also find our Kakao Open Chatting Room,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the keyword 1012, 1013 under Open Chatting Channel. You can drop by 24/7. Your stories, thoughts, or just random morning moods or check-in messages are always welcome there as well. If you can't catch us live, not to worry, because we have a couple of reruns. First one at 6 p.m. and the second one 2 a.m. the morning after. Hope you are having a fine Friday morning. 주말 아침. 주말 아침은 아니지만 뭐 주말 아침과 다름없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 여름방학 특집으로 저희가 준비해왔던 고등학생 리포터 지안이 또래 고등학생을 인터뷰해 온 이 사운드바이트 특집 여섯 번째 에피소드이자 마지막 시간 피날레이기도 합니다. So today is the sixth and final episode of our summer special program Soundbite, where our high school reporter Jian has been interviewing fellow high school students. 솔직한 심정으로는 굉장히 좀 시원섭섭합니다. Feels kind of bittersweet that it is the last installment. 사실 저희 프로그램이 저희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뭐 저희 회사의 모든 프로그램이 제작비도 없고 저희 프로그램 스텝 역시 저 혼자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무모하기도 한 그런 도전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With no production budget or no staff other than myself, this project was in many ways pretty ambitious, to say the least. Maybe even slightly reckless. 뭐 이 결과에 솔직히 완전 만족하지는 않지만요. 이 PD의 욕심으로서는. 하지만 뭔가 이 하나 계획했던 바를 온전히 이루어냈다라는 이 성취감은 기분이 좋네요. I can't completely be satisfied with the result of this series. Not quite as a producer, but there's something really rewarding, I guess, about setting a goal and actually seeing it through to the end. 이걸 끝까지 할 수 있었을까 중간에 상당히 위기가 많이 찾아오긴 했었거든요. 어저께는 저희 프로그램 들으셨다면은 어제는 이제 인생의 고비, 인생의 hump time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If you tuned in yesterday, we talked about the hump times of our lives and 한 큐티님께서 어저께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인생의 중간중간에 작은 맞춤표를 찍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고 또 그 맞춤표들이 작은 성취감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말씀이 굉장히 저는 기억에 남았습니다. One of our listeners shared a thought that sort of really stayed with me. That is when we are going through a difficult stretch, you know, try to put a little punctuation marks along the way, you know, small milestones that remind you, you know, that I made this far. 그래서 오늘 사운드바이트 이 최종편을 준비하면서 이게 바로 나에게 이 그 작은 맞춤표이구나 생각하니까 굉장히 또 뿌듯했습니다. So as I prepare the final episode of Soundbite, I realized that this is one of those little milestones for me, for sure. 뭐 대단한 것이 아니더라도 뭔가 의지를 갖고 목표를 설정하고 또 이루어내는 것이 이 새로운 또 삶의 활력이 되는 것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You know, it doesn't have to be a huge accomplishment. You know, sometimes simply, you know, deciding to do something and sticking with it and finishing it can really give us fresh energy to keep moving forward. 그래서 오늘은 이런 질문과 함께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인생 여정에서 여러분에게 활력소가 되었던 작은 맞춤표들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So here's my question for our cutie님. So what are some of the those little milestones in your life? The small accomplishments, the small accomplishments that gave you the energy to keep going. 이런 vibe로 한번 오늘 가볼까요? 보내주실 답변 혹시 보내주실 수 있으면 보내주실 것은 샵 1013 5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아니면 좀 전에 언급해드렸던 유튜브에서 보이는 라디오 TBS EFM 라이브 검색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오픈 채팅방 오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바통터치가 있죠.

아비치 Waiting for Love였습니다. Good Friday and Happy Friday, everybody. 금요일 날은 좀 약간 I like to start the show with a lighter topic. 보통 좀 가벼운 주제로 시작을 하고 싶고, and I never want to talk about something kind of serious in two consecutive days. 보통 이틀 연속 이렇게 좀 무거운 주제. 로 이야기한 것은 솔직히 피하려고 합니다. Because we talked about the, you know, the life tough phases. 인생의 어떤 힘든 어떤 hump time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같으면 그냥 좀 이렇게 가벼운 주제로 왔어야 되는데 약간 그런 분위기도 그렇고 오늘 또 사운드바이트 마지막 편이기도 해서 you know, today is being the last finale of the soundbite. So I thought I would continue with that theme just for today, and I'll be back with the lighter topic next week. I promise. 다음 주는 좀 더 이렇게 가벼운 topic으로 돌아올까 주말 동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ll think about it over the weekend. 약간 아재 개그 그런 거 좀 너무 가볍긴 하죠. You know, those 아재 jokes, uncle jokes. Maybe yes, some other time, right? 그래서 이 사운드바이트 오늘 마지막 표현을 하면서, you know, I've spent hours and hours editing that stuff. 한편 하는데, I believe I spent about, let's say, 5 or 6 hours of editing. And it really takes a toll on my, you know, 손목. I might be entering the early phases of carpal tunnel syndrome. 이 손목. 이 증후군에 약간 그런 이 증후가 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다행히 오늘이 마지막이라서. So question for our listeners. 여러분 인생 여정에서 small milestone, 활력소가 되었던 작은 맞춤표들 어떤 게 있었는지. What are some of these, those little milestones in your life? Small accomplishments that gave you the energy to keep going.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자유롭게 그냥 답하실 내용 있으면 편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넥스트의 곡 오랜만에 하나 들을까요? Hope.

That was Next Hope. I just realized that the last couple of tracks that we heard, the Beach song and the Next song, actually both of the singer of Next, of course, Snatcher and Avicii also are not with us anymore. 두 분 다 현재 우리 곁에 없는 그런 뮤지션들의 곡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또 위로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You know, both of them are not with us and we still listen to their music and their music lives on. And it's kind of amazing if you think about it. 그분들은 없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뭔가를 남기고 갔다는 게 굉장히 음악의 힘이 아닌가, 놀라운 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So, question for our listeners. I want it to be a light question for Friday's show, but, you know, since we got into it, you know, might as well give you the questions too. 여러분들, 인생 여정에서 활력소가 됐던 작은 맞춤표들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What are some of those milestones? In your life, the small accomplishment that gave you the energy to keep going. 좀 약간 헤비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렇게 굳이 많은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And speaking of part 2 and the weather report, right? 진짜 날씨가 이 주말까지 계속 이 폭염이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보를 제가 아침에 봤는데요. Hang in there. That's all I can say. 정말 많이 더우시죠. Yesterday night, actually, you know, I never actually have a trouble sleeping, right? 저는 잠은 굉장히 잘 자는 편인데, 아 요즘에는 가끔가다 너무 더워서 잠에서 깨거나 또 잠이 잘 안 드는 그런 날들이 있더라고요. I do have some, I wouldn't say sleepless night, right? Sometimes I do have some trouble getting into sleep. And it's a problem that I never had in my life. 근데 잠이 깨고 안 다시 들기가 힘드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So what I did yesterday was 중간에 깨가지고 아 뭘 하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유튜브를 막 이렇게 돌려보다가 I came across our archive channel. You know, as you know, our show has a rerun 다시 듣기 archive channel, which you can find by searching TBS EFM archive. 근데 아카이브 채널 제가 이제 올려놓은 다시 보기 보이는 라디오니까 다시 보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클릭해서 그냥 그냥 듣고 있으니까 잠이 오더라고요. Listening to my own voice and listening to myself talking really helped me fall asleep. 아침 프로그램의 진행자인데 이런 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누워서 침뱉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just you know FYI 혹시 잠 자는데 혹시 힘드시면은 TBS EFM archive 검색하시면은 101-101-3 101-103 그 다시 듣기가 있거든요. 다시 보기. 그거에 도움을 받으시면 어떨까? 감히 말씀 드려 봅니다. 노래 듣고 그러면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Peppertones의 곡인데요. Featuring Stella장 Film Love.

couple of tracks, Park Jung-hyun, Our Summer Night, 97. And the following track was Tomorrow by Together, Our Summer 였습니다. Let's get to another message. 1033님께서는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원 마지막 과정을 힘겹게 마쳤어요. 기한은 정해져 있고 회사 일은 제 목을 조여오고 챙길 것들은 많고. So while working full time, I struggled to finish my graduate program, and the deadline kept getting closer, and the work kept demanding more of me, and there always seems to be something else that needed my attention. 그러던 중에 제가 떠올린 것은 어느 친구가 제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세 장은 꼭 쓴다라는 생각으로 해보세요 였습니다. I guess talking about thesis paper, huh? That is a great advice. So one of the things that my friends said, no matter what happens, just write 3 pages a day. And so I did. 그 마음으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까 이 광활한 우주처럼 손에 잡히지 않은 것들이 안턴 것들이 작은 마침표를 찍으며 차츰차츰 정리되어 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I simply kept putting one foot in front of the other, and before long, what felt like a vast and overwhelming as the universe, you know, it just began to come together. One small period at a time, I guess, everything gradually fell into place. 맞아요. 뭔가 이렇게 너무 황당해서 이 막 울고 싶을 때가 있죠. If there's just too much thing to do, there's overflowing emotions that really dominate you, right?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황당하고 진짜 막막한 그런 느낌. 그럴 때 제일 좋은 거는 진짜 눈에 보이는 거, 조그마한 거 하나씩을 완성해 가는 게 정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시도는 해봤는데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네, 대단하시네요. 회사를 다니시면서 또 대학원 그러나 그 thesis까지 마치셨다는 얘기죠. 크로스2-1033님. 감사드립니다. 신청곡도 해주셨는데 I will save it for the baton touch. 그러면서 오늘 또 이런 메시지도 주셨네요. 여름 동안 고생해준 리포터 지안 양과 함께 듣고 싶은 곡을 신청하셨다고. I'll save that for baton touch. Baton touch 강력 후보인데요. Hearing reporter Jian's voice and laughter instantly made me smile. Thank you so much. 그렇군요. 와, 리포터 지안의 팬도 계신 건가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터 지안에게. 노래 듣고 와서 그러면 first half wrap up 하도록 하겠습니다. Barbarettes, Summer Love.

채팅으로 오셔도 되고요. 오픈 채팅 채널 카카오톡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검색하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And of course, your messages are always a welcome at the #1013 #1013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50원의 문자 영료 부과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오늘 여름 방학 특집으로 기획한 이 고등학생이 고등학생을 인터뷰하는 미니 다큐 특집 사운드바이트 마지막 시간인데요. As I mentioned earlier, today is the final episode of Soundbite, our summer special. Where the concept is a high school student interviewing a fellow high school students. 사실 만들면서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간 굉장히 그런 부분도 많았고요. There were certainly things that we could have done better and not everything went as planned. 근데 확실히 알게 된 거는 이 다양한 인터뷰이를 섭외하는 중에 알게 된 거는 요즘 고등학생들은 참 바쁘다입니다. One thing that I learned for sure along the way is how busy high school students are these days. 하지만 각자 이 당찬 꿈을 위해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정말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You know, this is all while working hard, you know, toward their own dreams. So I thought it was a very heartfelt moment to see those students. 역시 빠듯한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 이 우리 고등학생 리포터 지안과 또 함께 일을 하는 것도 상당한 인내와 또 이해가 필요한 것이었고요. So working with our student reporter 지안 during her busy summer break also required plenty of patience and understanding, I think. 하지만 또 1인 제작으로 유지되는 저희 방송의 현실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정말 많은 노력과 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참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될 것 같습니다. And with our show being one-person production, this project took a lot of extra time and effort and something that I knew before getting into it. Still, it's definitely one I will remember for sure. 그러면 오늘 준비된 마지막 사운드바이트로 한번 가볼까요?

0: 다른 노래라는 뜻이고요. 옛날 조선시대 시조에다가 음을 붙여서 만든 노래여서 시로부터 시작한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Oh, I see. So you can think of 정가 as traditional songs from the Joseon Dynasty, essentially poetry such as 시조 set to music. How is 정가 different from 판소리?
0: 판소리는 서민들이 많이 즐기던 음악인데, 정가는 또 양반들과 높은 계층이 즐기던 음악이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제일 크고, 또 판소리는 약간 1인이 하는 뮤지컬처럼 혼자서 연기도 하고, 발림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다 해서 하나의 소설을 이렇게 설명하는 느낌이라면, 정가는 시를 음악으로 풀어낸다는 점에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1: That's a great explanation. I think I finally get it. So, 판소리 was more like a one-person theatrical performance enjoyed by ordinary people, while 정가 was a more refined and contemplative style of music appreciated by scholars and the aristocracy. That made me even more curious. What inspired Yerin to fall in love with 정가 in the first place?
0: 어렸을 때부터 동요랑 뮤지컬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러다가 중학교를 판소리로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정가라는 전공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제 적성과 너무 잘 맞고, 완전 첫눈에 약간 반한 느낌?
1: Yerin's musical journey began with children's songs and musicals, but it was traditional art school that introduced her to Korean traditional music. Since 정가 feels so different from everything she had sung before, I asked what drew her to it.
0: 동요랑 뮤지컬은 아무래도 조금 서양 음악이다 보니까 그 점에서 제일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동요나 뮤지컬은 되게 좀 또박또박한 발음과 그런 딕션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가는 발음을 한 번에 말하지 않고 약간 풀어서, 예를 들어 태라는 발음을 타의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서 이게 태라는 발음입니다. 근데 엄청 길게 태를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거죠.
2: 와, 신기하다.

0: 여기까지입니다.
1: Unlike children's songs or musicals, 정가 stretches and reshapes each syllable. I could instantly hear what makes Korean traditional music so distinct from modern pop. That made me wonder, does majoring in traditional music change the kind of music she listens to every day?
0: 국악을 전공하고 있지만 대중음악은 네, 많이 듣고요. 밤에 TV에서 막 뮤뱅 틀어놓고 대중가요를 즐겨 부르는데 그 창법이 약간 국악적으로 막 예를 들어 막 한로를 막 사랑하게 될 거야 막 이렇게 부르는데 막 아~~ 막 이렇게 국악처럼 막
1: Yerin and many of her classmates at the traditional art school listen to both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pop music, which makes perfect sense. Just because you study classical music doesn't mean you stop listening to K-pop. What are some of the biggest challenges of choosing Korean traditional music as a career?
0: 근데 아무래도 전통 음악을 하다 보니까 문화재를 이렇게 좀 유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약간 창작 국악이나 이런 음악을 할 건지 이런 고민이 지금 나이 때는 제일 많이 드네요.
1: It sounds like one of the biggest questions she faces is whether to preserve tradition or explore new ways of blending it with other genres. Yerin told us that hearing singer Song So-hee's music while visiting one of her music video shoots was a real turning point. It left a lasting impression on her and became a source of inspiration for her own creative journey.
0: 국악 전공생들을 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송소희 가수님이 공중무용이라는 곡을 딱 부르시는 거를 본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등장하셔가지고 딱 반주가 나오고 노래를 듣는데 진짜 그때 완전 충격. 이런 음악은 사실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었고 진짜 엄청
2: 기억에 많이 남는
0: 네. 진짜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1: 네. And beyond career choices, I imagine there must be plenty of pressure at an arts high school, from competition to constant practice. So I asked Yerin what helps her get through those challenging moments.
0: 일단 조금 많이 좀 먹는 것 같고요. 제 전공이긴 한데 또 전공을 들으면서도 힐링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또
1: 제 전공 It turns out that food is the ultimate stress reliever even for arts high school students. What surprised me though was that instead of taking a break from Korean traditional music, Yerin actually finds peace by listening to even more of it. Since competitions are a big part of her journey, I asked if she has any tricks for staying calm and focused before stepping onto the stage.
0: 긴장하면은 완전 못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일단 불안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공연 전에 일단 다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가래깎이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런 거 하면은 막상 무대 갔을 때 못할까 봐 되게 불안하고 그럴 것 같아서 또 무대에 들어가기 전에 막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눈 감고 이렇게 심호흡을 조금 한다든지
1: She tries to eliminate anything that makes her anxious. And of course, deep breathing is a classic technique for calming pre-performance nerves. I've always wanted to improve my singing, so during the interview, I remembered the short 정가 demonstration Yerin had given us earlier.
2: 너무 약간 따라하고 싶어. 네,
1: I couldn't resist asking if she'd teach me just one line in true 정가 style.
2: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0: 두거라는 곡이 있는데 앞부분이 일각이거든요. 처음에는 약간 가성으로 머리 위로 약간 일가 이렇게
2: 죄송해요 여러분 잠깐 나 진짜
0: 이렇게 일가 너무 잘하시는데요 발성이
2: 저 너무 좋아요. 좀 낮은 음이잖아요, 혹시?
0: 그러면 청조
2: 청조
0: 오 한 다음에 약간 바이브레이션.
2: 아 그냥 일각이 할게. 아 그냥 같이 불러도 돼?
0: 같이 불러도 돼? 어. 시작.
2: 아, 죄송합니다. 너무 못해서.
1: And yes, I completely failed to keep a straight face. My apologies. Yerin wasn't the only one who joined us that day. Her younger sister, Haerin, came along as well. She's also following in her sister's footsteps and attends the National Middle School of Traditional Korean Arts. So, of course, I had to ask her a few questions too.
3: 제 전공은 거문고라는 악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문고와 가야금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거문고는 오른쪽 손에 술대라는 걸 잡고 연주를 합니다.
1: Yerin's younger sister, Haerin, is a 거문고 major at the National Middle School of Traditional Korean Arts. The 거문고 is one of Korea's major traditional string instruments. Unlike the 가야금, it's played with a bamboo stick called a 술대, worn on the right hand. Interestingly, Haerin originally planned to major in musical theater, but in the end, it was her older sister's influence that led her to the 거문고. For someone who's never really listened to Korean traditional music, what's the best way to discover its charm?
0: 악기들의 약간 잦은 모리 산조 이런 걸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악기들의 산조가 생각보다 엄청 멋있어가지고 한번 보면 진짜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빠질 수는 있겠죠? 네.
1: Yerin recommended starting with something lively like 자진모리 산조. She believes that once you're drawn into Korean traditional music, you'll naturally want to explore more.
3: 저는 국악기로 커버 같은 거 하는 것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같은 거를 위주로 먼저 들어보면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Haerin said that one of the easiest ways to get started is by listening to popular songs covered with traditional Korean instruments.
4: 국악 많이 사랑해주세요.
1: What a joy it was to see these two sisters sharing a passion for Korean traditional music. Their love for the art and for each other made this interview feel even more special.

2014년 아트 전과 전공이고요. A lot of messages actually about this episode. 6265님께서도 예린 양의 정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Such a beautiful singing by 예린. I don't know what to call 정가 in English, right? Very elegant sounding for sure. Huh? 1033님도 와 목소리를 엄청 잘 내네요. 관악기 음색 같기도 한. What an incredible voice. Sounds almost like a wind instrument. So such a rich tone and a resonant tone. 감사드립니다. 베니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지안님, good job. Message for our reporter 지안 as well. 제니님께서도 지안, you did an amazing job. Have a great vacation.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A lot of messages both to 예린 and 지안, the reporter. 참고로 중간중간에 이제 삽입된 정가나 동요곡들은 모두 다 예린 양이 직접 부른 곡들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영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언급을 해야 됩니다. So all the music except the song Soi's music was sung by 예린 herself. 아무래도 전통 음악을 한다는 게 참 이 순수 음악을 업으로 삼는다는 게 정말 만만치 않죠. 또 그런 가치 있는 일, 또 그런 자녀를 지원해 주시는 그 부모님, 예린 양의 부모님도 역시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Choosing the path of a traditional musician, you know, dedicating yourself to pure art as a career is anything but easy, right? But also requires a lot of support from the family members too. So kudos to the parents of 예린 양 also. 그래서 이렇게 여섯 편의 사운드바이트가 다 끝났습니다. So that is it, soundbite, sixth and the final edition of the summer special program. 지금까지 여섯 편에 출연해 준 친구들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불러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1편의 Sydney, the first episode Sydney, 아빠가 듣던 country 음악이 기억난다고 했던 게 또 인상적이었는데, Sydney remembers country music that she used to listen to with her dad. 두 번째 에피소드의 예슬이는 이제 자퇴 후 뮤지컬 유학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는데 잠시 약간 들려준 맛배기로 들려준 그 뮤지컬 넘버도 정말 이 스피커가 찢어질 정도로 쩌렁쩌렁 정말 멋졌습니다. Fantastic singing by 예슬, who was with our second episode. She is homeschooling herself, preparing to study abroad to study musical. 또 에피소드 넘버 3의 고3 친구였죠. 성찬군. 와 정말 최고의 교회 오빠 같은 그런 미소의 그런 친구여서 특별히 또 기억에 납니다. Of course, I was there for the interview. Episode number 3, 성찬 was the high school senior. Had that really sweet church brother kind of look to him. 4편에서는 에피소드 넘버 4 was Monet, who was a perfect bilingual. 또 모네 양이 이제 다이나믹 듀오의 내가 죽일 놈이지 뭐 그 곡 얘기할 때 정말 너무 재밌고 또 기억에 남고요. 에피소드 넘버 5의 토마스, who was actually preparing to go to Singapore to study. 그 유학 가는 걸 굉장히 설레어하면서 또 드럼 연주까지 들려줬던 그 토마스 군. 얘기 들어보니까 어저껜가 싱가포르로 떠났다고 합니다. So good luck to Thomas and good luck to everybody, all the students who were involved and kindly, you know, gave us time to, you know, listen to, for us to listen to their story. 또 마지막 아우트로에서 리포터 지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TBS의 이 코너가 보탬이 되었다는 그런 말이 굉장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역시 공영방송의 역할이 또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또 지안 리포터에도 이 시간들이 보람차게 보낸 고1 여름방학의 추억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시 한번 모두들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4부에서 바통 터치로 돌아올 텐데요. 한로로의 곡으로 맞춰볼게요. This is 0 plus 0.

Welcome back to 101.2, 101.3. I'm your PD, DJ EQ. So that was it. Last episode of Soundbite. 마지막 에피소드가 좀 역대급으로 사실 길었어요. It was actually, the interview was actually a lot longer than what you heard. 그래서 정말 풍성한 내용이 많았는데, it was just a matter of, you know, editing down to 10 to 12 minutes, you know, content. 그래서 좀 더 재밌는 내용도 많았는데 편집을 해야 돼서 좀 안타까운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I think, but I'm really satisfied with the last episode. 정가에 대해서 또 알게 된 그런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2021님께서 우리나라 정가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Hope this will be an opportunity for our traditional music, 정가, to be sort of known to the rest of the world. 그리고 예린, 세린, 이쁜 두 자매도 마음 가득 응원합니다. And fighting to the lovely sisters, 예린 and 세린, 2021님 이렇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응원의 메시지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바통터치는 조금 약간 오늘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신청곡 보내주신 것과 또 응원의 메시지 함께 소개해드리면서 4부 보내드릴까 하는데요. 위즈덤님께서는 이 더운 여름 고생해준 지안 양과 함께 듣고 싶은 곡이 있다고 이제 신청해 주셨습니다. Hearing Jan's voice and the laughter instantly made me smile. Thank you so much. 라고 하시면서 성시경의 곡 신청해 주셨는데요. Here is for the reporter Jian. 성시경 태양계.

0: 성시경 태양계였습니다. For Reporter Gian, that is. 1033님께서 출연해줬던 아이들 하나하나 다시 짚어주시니까 소중한 아이들의 인터뷰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떠오르네요. It's good that you kind of say the names of all the students who were interviewed for the segment and kind of remind, we get to remind of the laughter and voices of each students. 맞아요. 저도 이렇게 하나하나 읽으니까 그 친구들 편집을 하면서 저는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생각하면 굉장히 사랑스러운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뽀글님도 메시지 주셨는데요. 멋진 스페셜 세그먼트였습니다. 다음 방학에 또 돌아오시길. It was a great segment and hope to see it back next vacation. We'll talk about that. We'll have to probably talk about that. But I see the possibility not so high. 지안 학생을 응원하며, just cheering for the reporter 지안, I want to request this song. 로비 윌리엄스가 부른 곡인데요. 리메이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굉장히 스페셜한 곡을 지안 리포터를 위해 또 신청해 주셨네요. 로비 윌리엄스입니다. She's the one.
1: That's entertainment right there. That's beautiful. Thanks, baby. I've got one of these. I'll give you back.

캐티님, 제니님께서 regarding milestones, you know, achieved along the way 이런 메시지 주셨는데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었는데 대학교 3학년 때쯤 공부의 즐거움과 성취감을 느끼며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새벽 6시 30분에 도서관에 도착해서 열공하며 결국 1등 장학금을 탄 뿌듯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와. 엄청난 마일스톤이었네요. So, Jenny님, really started hard, you know, around junior in university, and she studied from 6 a.m. In the library and probably all day, and ended up getting the scholarship money. Wow, huge achievement. 이건 조그만 마일스톤이 아니라 굉장한 마일스톤인데요. Congratulations. 뭐 지금 congratulation이라고 하는 건좀 웃기지만요, 그죠? 함께 신청해 주신 곡이 있는데요. 그곡 듣고 와서 그럼 오늘 프로그램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의 곡을 신청을 해 주셨는데 나의 옛날 이야기.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天涯放映厅。

차가워 차가워. 너무 그냥 속이 그냥 확 시려가지고 그냥 어? 아 이빨이 아주 그냥 아 너무너무 시려. 냉면 먹어봤어? 아 덥다고 막 그냥 차가운 거 팔깍팔깍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가슴이 아주 그냥 너무 시려가지고 어? 그래도 맛은 있어. 아 맛은 있어 아주 그냥 어? 이게 맞아? 냉면 아주 아주 맛있어. 그냥 널 보면 아주 그냥 너무나 또다시 그냥 바둑바둑 그냥 너무너무 지치다가 몸이 아주 그냥 떨려가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냉면 이게 먹다 보면은 너무너무 즐겨가지고 가위로 싹둑 잘라야 돼. 너무 즐겨. 그치만 냉면 내가 그래도 아주 그냥 널 사랑해. 땡큐. 이거 바쁘시다고 가셨는데 여러분들. So she just ran off because she was really busy. She has some busy day ahead. 우리 용녀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가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이 노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So if you're a foreign listener, you'd be like, okay, what in the world just happened? 그래서 영어 가사로 좀 읽어드리면 it would be something like, Oh my goodness. 갑자기 다시 오셨네. What in the world is this? So cold. It sends a chill straight through me. My teeth are just so sensitive. Have you ever had 냉면, the Korean cold noodles? Just because it's hot outside doesn't mean that you should gulp down icy food. Otherwise, your chest will feel so cold, you know, but it's still delicious. 냉면. So it's a repetition. Oh, she speaks English pretty well. 영어 되게 잘하시네. But it's still delicious. 냉면. 굉장히 우아하고 또 엘레강트한 우리 선우용녀 선생님께서 읽어주신 가사입니다. 조금 천천히 제가 한번 다시 읊어보면 차가워 너무나 차가워 냉면 먹어봤어 뭐 이런 겁니다. 차가워 다시 하려도 못하겠네. She speaks so fast. 너무너무 차가워. 네, 여러분들 이 노래 가사 무엇일까요? 차가워 너무 차가워. A perfect song to listen to on a hot boiling summer day. 여러분 요즘 날씨 진짜 미쳤잖아요. Crazy weather indeed outside these days. And it's expected to be like this for another week. It's crazy.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푹푹 찌고 막 덥다고 했는데 푹푹 찌는 것보다 그냥 뜨거워요. 이런 날에는 무엇 한사발을 해줘야 될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m going to leave you guys with this question. 정답, 이 노래의 제목 보내주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저희가 정답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I'll be back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어머나 세상에, 웬일이야, 웬일이 그래? 정답들이 왔어, 왔어, 왔어. 어머나 세상에. 여러분들, we just listened to a song, but I'm not going to mention the title of that song just yet because I want to read your messages first. 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메시지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코코모닝 그룹은 용녀, 용녀, 용녀 이거예요. 용녀, 용녀. 맞아, 맞아. 이게 내 네임이야. 오늘도 게스트도 대박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모닝 그룹의 섭외력, 뭐? Thank you.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은 선우용녀님 성대모사 너무 잘하신다. 노래 들으니까 아주 그냥 막 시원해지는 게내 기분이 더 좋아. 이게 중독성이 있네. 노래 들으니 시원해지신다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You know, it's obviously a summer vibe song. 100% for sure, right? 겨울에 듣지 마세요. 추워집니다. 예, 그 한파주의보에 들으면은 이가 막올것 같아요. So listen to this song only during hot, hot summer days like these days, everyone. What are you craving for during this hot, hot summer time? 여름에 그냥 확 땡기는 음식이 있을 텐데 아주 그냥 뭔지 한번 얘기 좀 해봐. 우리 선셋 모닝 그룹. 어머나 세상에 웬일이야? 완전 똑같아!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완전 인정. 점심에 냉면 꼭 먹어야지! 라고 해주셨어요. So looks like you have set your menu for your lunch today. 냉면 드시겠다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점심 메뉴까지 이렇게 세팅해주는 모닝 그룹인데요. 4470, 보물셋 아들 맘인데요. 출첵합니다. 냉면송인가요? 오랜만에 들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뭔가 아리송하죠? You know, you feel like you know the answer, but you're confused one moment. 정답이 뭘까요? 냉면송일까요? 아리송, 아리송. 뭘까, 뭘까? 우키키키 모닝그룹께서 정답은 명카 드라이버의 냉면? 오늘 점심은 냉면이 땡기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정답 맞추라니까 오늘 점심 메뉴부터 정하고 계시네. So, a lot of you guys are having 냉면, looks like. 우리 얼짱님께서도 크크크크 영어도 잘하는 용녀쌤. 정답은 냉면. 진한 고기 육수에 뚝 끊기는 밀면이 아주 최고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So I guess you're referring to a type of 냉면, 평양냉면 좋아하시는구나. 맞아요. 평양냉면에도 되게 이 슴슴한 국물도 있고 짭조름한 고기 육수의 그런 냉면이 있는데 저는 고기 육수 되게 좋아합니다. 그거 먹고 나면 막 기력이 회복하는 것 같고 막 그러지 않나요? It feels good after having a sip of good, good, tasty 냉면, doesn't it? And 용녀쌤 speaks pretty good English, right? So cold, so cold. It sends a chill straight through me. Oh my god, 냉면, 냉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Thank you for making your effort to guess this answer. 여러분들 정답 맞춰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So the answer was indeed 냉면이었습니다. 박명수, 제시카, 이트라이브, 명카 드라이브가 함께한 냉면이었습니다. 차가워, 차가워, 너무나. 차가워, 너무나. 이거죠. 우리 용녀쌤께서는 차가워, 차가워, 너무나. 속이 그냥 확 차가워가지고 싫어, 그냥. 막 이렇게 얘기해주셨는데, 차가워, 차가워, 너무나. 냉면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 그룹어 점심으로 오이 소박이 냉면 해 먹어야겠어요. Like this is like the beauty of 냉면. It can change into so many different forms, right? There is obviously

Obviously, this big two category where people always argue about 평양냉면, 함흥냉면, and then like you can also make 냉면 at home. 오이소박이 냉면, 뭐 둥지냉면도 있고 여러 종류의 냉면이 있는데 취향껏 즐길 수 있는 게 바로 이 냉면 아니겠어요? Now, for foreigners who are not really aware about this food, 냉면, you'd be like, "Oh my god, cold noodles! I can't have that." But just try it, okay? You'll love it. 일단 드셔보세요. 한 입만 일단 드셔봐. 아주 맛있어 그냥. 우리 코코님, 평냉이냐, 함냉이냐, 비빔이냐, 물이냐. 오늘의 전매추. What is this about, you know, always having to choose between 비냉 and 무냉? 무냉이 아니라 물냉이죠. 이거 고르는 게뭐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쵸? 고기 먹고 나면은 아 비냉으로 마무리할까? 물냉으로 마무리할까? 그러면 각자 시켜요. 그러면은 꼭 비냉 먹는 사람한테 한 입만 이거 외치게 된다니까요. So you gotta be really, really careful and precise when it comes to deciding which type of 냉면 to have.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 점심에 냉면 맛있게 드시고 더위를 이겨내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We always gotta beat this hot weather, everyone, with food or, you know, you just have to make an effort. 여러분들 뭐 내가 뭐 어디 실내에 있든 뭐 시원한 물을 마시든 이 더위 꼭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Let's read more of our messages. 우리 6526 모닝 그루버 This is regarding summer vacation. 안녕하세요, 썸머 PD님. 저는 6학년의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 초등학생입니다. 저는 프랑스어를 새로 배우고 싶은데요. 이유는 어떤 잡지에서 봤는데 Bonjour 그런 말은 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This is so cute and adorable. So this is grade 6 elementary school student enjoying their summer vacation, I guess. 여름방학을 어쨌든 좀 즐기고 있는 걸까요? 6학년쯤 되면은 막 숙제 많고 막 이러려나? 어쨌든 또 슬기로운 여름방학 보내고 계시길 바라면서 Give it a try. Learn French. 요즘 초등학생들 제2외국어 하나요? French? Just do it for fun. 엄마한테 좀 학원 좀 보내달라고 하고, 이제 유튜브 채널도 보고 하면서 이 불어의 매력에 푹 빠져주길 바랍니다. 발음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막 코로 발음을 하시니까, 황절, 약간 이렇게 하지 않나요? 어쨌든, 제가 프랑스어도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buttery한 그런 발음, 마구마구 구사할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하세요. 0953 저희 6학년 아들이 방학 동안에 친구네 집에서 지내기 위해서 제주도로 갑니다. 무려 혼자 비행기를 타고 가요. 와, 너무 대견하다. 진짜 기특하다. 다 컸네, 다 컸어. 어쩜 이렇게 기특해요? 보통 6학년이 혼자 어디 비행기 탄다고 그러면 약간 걱정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So I guess you're a really cool mom or dad. 근데 좀 아이를 믿을 필요도 있어요. 그쵸? 안전하게 또잘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대견한데요. 어쩜 다 컸다. 잘 키웠네 이러면서 뿌듯하실 것 같아요. Give yourself a big pat on your back, right? You deserve that. 슬기로운 시간 방학 잘 보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우리 초등학교 모닝 그루버들. 2959 우리 제니 아빠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냉면을 먹고 후식은 윤종신의 팥빙수 한 그릇 어때요? 제니는 망고빙수가 더 좋다네요. So looks like Jenny's favorite type of 빙수 is mango 빙수. That is really truly delicious. 요즘 너무 달달하고 맛있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되게 많이 먹었는데 냉면에 빙수까지 먹으면 더위 진짜 물러갈 수 있겠어요. We can totally get rid of that heat once we have this food combination of 냉면 and 빙수 altogether. Let's have a listen so that you can beat the heat. Here is 윤종신 팥빙수.

From remake to original, we are going back to the roots. Share your personal connections to the artist who created the classic here on Remake Rewind. Gentlemen, welcome back to our segment Remake Rewind.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우리가 넘나들 수 있는 코너인데요. 오늘도 역시 그런 리메이크와 원곡 감상하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그 노래를 들어보시고 원곡자가 누구지? 생각해보시고 그 원곡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So the rule is very simple. We're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a song and you guys have to guess the original musician for this. But today, 오늘은 좀 반대로 가볼까요? 오늘은요, 저희가 그냥 원곡자를 확 먼저 들려드릴게요. 원곡을 먼저 들려드리고 여러분께서는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So it's obviously the other way around. We're going to let you guys listen to the original version today.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covered the song. Who sung the remake version of the song. Okay? 자, 헷갈리지 마시고요. 준비되셨죠, 여러분들? 좋습니다. So today we are going to listen to a song by Mon Rosé. Mon Rosé, Hot Summer라는 노래를 들어볼 건데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단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Mon Rosé, Hot Summer, 이 노래를 커버한 뮤지션이 과연 누구일까요? So to guess this answer, to give you a hint, obviously, you have to be pretty good in mathematics. 뭔가 수학적으로 좀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 뮤지션들을 맞추시려면 여러분들 좀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 나 수학 싫어요. 막 몸에 가시가 될 것 같아. 제가 그래요. 근데 저도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이렇게 수학 울렁증이 있는 저도 아, 이분들이구나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친절한 퀴즈입니다. 너무 쉽거든요. 다 이렇게 드리는 퀴즈입니다. 그러니까 먼로즈의 Hot Summer 과연 누가 리메이크를 불렀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또 무료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You can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다면 또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 많이 많이 정답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리메이크를 했는지 정답 맞춰주시면서 Let's have a listen to the original track, Monroe's Hot Summer.

Do you like functions more than curves? You know, the kind you learn from mathematics? I'm not quite a fan, but I can still come up with the answer. 여러분들, 수학 좋아하시나요? 우리 킴스 팬 모닝그룹께서 전혀 모르는 노래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진짜요? 와, 진짜 한 번쯤 못 들어보셨어요? 전혀? 아, okay. That's a bummer. 우리 펭귄킬러님께서는요, 코사인이 부르나요? 라고 해주셨네요. 오, a little twist in there, right there. 코사인, 탄젠트, 뭐 아는 척좀 해봤어요. 아우 가물가물해라. 아우, 벌써부터 머리가 지끈거리는 게 아우, 아주 그냥 수학 얼렁증이 여기서 막 삐짓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 뮤지컬 러버님, 제목만 듣고 맞추기 가능입니다. FX잖아요.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7833 모닝그룹어, FX요. 노래 나오기도 전에 맞춰버리기. 그러니까요. The answers were coming in right even before the song break, moninggroupers. How can you be so smart like this? 우리 우키키키 모닝그룹어,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FX? 가물가물하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Mansbury said FX. 오, 가물가물한 근데 겨우 맞추신 분들도 계시고 쉽게 맞추신 분들도 계시고 I guess it was easy for some people and a little, you know, difficult for other people. 우리 코코모닝그룹 아우 더워 죽겠는데 왜 자꾸 하시래?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더우니까요. 더워 더워 해도 계속 덥고 달라지는 건 없지만 또 덥기는 덥네요. Can you guys believe that we're looking at 40 degrees Celsius these days? That is such a number that I've never seen before in my life. 어떻게 40도일 수가 있어요? 진짜 너무너무 더운 여름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The answer is FX였습니다. FX 함수 잘 아시나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나요? 어쨌든 정답은 FX의 Hot Summer, a hot, hot summer, 너무 더워 이건데 이제 원곡 몬로즈는 A hot summer, it's gonna be a hot summer, 그러니까 더울 거야 뭐 이렇게 가사가 거의 거의 비슷해요. So to talk more about this whole background, Monroe's Hot Summer. Monroe's, they're a German girl group. They released this song Hot Summer back in 2007.

Reverse, 또 모닝 그루브의 Hot Girl 썸머와 함께 하고 계신데요. 어때요? 저를 Hot Girl로 이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핫한 여자 Hot Girl 썸머와 함께하는 리메이크 리와인드였습니다. 노래가 또 리메이크랑 원곡이랑 굉장히 비슷해서 It's like almost the same. You know, if you compare the original version and the remake version, so there's no distinct difference, I think, but it's the vibe. You can, you know, 아이돌이 불렀으니까 그 아이돌의 그런 어떤 퍼포먼스 이런 것들을 상상해서 들으면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얼짱님께서 나름 음악적 교양을 얻을 수 있는 리메이크 리와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내 교양이다! Happy Life Morning Group. 서머 PD님이 나온산에 나오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네요. So if I ever appear on I Live Alone series, it'll be quite fun. Really? 오세요, 오세요. 우리 M본부 여러분들, 저 언제나 집에 있고 요즘 집순이니까 촬영할 거 많습니다. 누가 볼까요? 시청률 최저. 정말 세상 미안해질 텐데. Dr. Paper Morning Group. 신청곡이 있습니다. 쏘네플의 시퍼런 봄, 더위야, 물러가자, 이게 내 교양이다! 듣고 싶다고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신 적은 없는데, 제가 너무 더워서, 더위를 먹어서 오바를 해봤어요. Morning Groovers, I'll get back to you guys, so don't go anywhere. This is Stone Apple, 시퍼런 봄.

코인 노래방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나요? Long time no 코인 노래방 Long time no call Let's go! 코인 노래방 시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금요일이잖아요 우리 모두 이날을 즐기고 또 파리파리 모드로 한번 장착해볼까요? Of course, this features our TMI quiz as well, so get ready for that, everyone. 우리 TMI 퀴즈도 오랜만에 제가 바들바들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So you don't have to know, but you will be interested to find out.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그 기분도 만끽하시면서 우리 거북이 비행기 듣고 있잖아요. You know, it just feels great to think about flying away to somewhere abroad outside Korea for your vacation.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Let's go! 뭐 허밍도 해주시고요. TMI 퀴즈 나갑니다. 자, 썸머는요. 어젯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실수로 이것을 해서 다시 세수를 했어요. 도대체 뭘 했길래 세수를 다시 했을까요? So Summer accidentally did something last night and had to wash her face all over again. So what on earth did she do that made her wash her face twice?

떠나고 싶은데. 자, 정답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세요. TMI 퀴즈 같이 맞춰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send in your answers. What on earth did someone do last night that she had to wash her face all over again? You know it requires a lot of time and effort to wash a lady's face, especially if you are wearing some heavy makeup. 저는 항상 화장을 뭐 3cm씩 하고 다니기 때문에 화장 지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걸 다 지운 거예요. 막 오일 바르고 클렌징 하고. You have to go through at least 3 steps to rub off your face, okay? To wash off your face. And I did that. And because I did this, I had to do that all over again. 얼마나 짜증이 나는 줄 아세요? 한번 맞춰보세요. 뭘 했길래 세수를 다시 했을까요?

0: 중국 출장 가요. 이거 봐, 이거 봐. 비행기 타고 어디 가시네. 중국 출장. 출장 자체도 부러운 저입니다. 떠나고 싶잖아요.
1: 비행기 타고 가잖아. 중국 출장 비행기 타고 가실 때 이렇게.

오케이. 우리 6369모닝 그룹어요. 안녕 모닝 그룹어. 헬로. 웰컴 웰컴. 영양 크림을 바른다는 게 선크림을 발랐어요. 크크크. 아, 나. 오 마이 갓. So you were supposed to put on a cream, but you ended up putting some sunscreen. So that is why you washed your face all over again. 오, 예리하신데.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어. 스킨 대신에 클렌징 오일 발랐어요. So you put on some cleansing oil instead of your skin lotion. So that is why you have to wash your face all over again. 오, 여러분들 이런 실수 해보셨어요? 여러분들 경험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is this all coming from your experience?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Summer Day. 제 세대는 오마이걸이거든요. 아니에요, 사실. 저는 소녀시대 원더걸스 세대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 세대가 뭐가 중요합니까? Generations are not important. Just enjoy this nice, beautiful summer song by Oh My Girl. Oh My God, it's Oh My Girl. 여러분들 TMI 퀴즈 계속 나갑니다. 정답은 조금 이따 발표하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재밌거든요, 은근히. 맞추면은 그 뭔가 짜릿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썸머가 어제 밤 실수를 뭘 했길래 실수를 다시 했을까요? Let me know. 물물에 이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참 기발한 답 많이 보내신다. I guess you guys are getting more and more creative when it comes to getting the TMI. 우리 썸쌤 모닝 그룹 업계에서 그 코너 시작됐네. 썸머 누나 얼굴에 꿀 바르셨나 보다. 라고 You put some honey on your face. Isn't that really helpful for your skin? 뭔가 그 꿀이랑 저는 예전에 녹차가루 섞어가지고 팩 만들어서 얼굴에다가 하고 그랬었어요. 아, 그래서 여드름이 났나? 저 여드름 많이 났었는데 피부에 별거 다 했어요. 막 계란팩 같은 것도 만들어보고 막 예전에 그런 게 좀 유행했었거든요. So I would make some facial mask out of like eggs and like green tea powder. 우리 반장님, 영 H님, 영 H님께서 바쁘신 와중에 They sent in a comment. 핑클 SES 세대 아닌 게 다행이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이게 왜요? 핑클 SES 세대일 수도 있고 이게 왜 나쁜 건가요? 이게 좋을 수도 있는 거지. 저 I guess I could call myself as a generation of Pinkle and SES too. 저 이때 노래 다 따라 불렀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난 이 세대야 라고 했을 때 그걸 초등학교 기준으로 하는 건지 중학교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But it's not important. Just enjoy this vibe. 오마이걸 세대예요. 이 오마이걸 음악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마이걸 세대라는 겁니다. 잡대, 뭐 트와이스, 오마이걸. 이제 아이돌 노래 끝났어요. 제가 헛소리를 해가지고

1등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알차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Alright, 정답 공개할까요? 좋습니다. 이 노래가 끝나가는 도중에 제가 정답을 공개할게요. So I will reveal the answer. 자, 우리 613호 모닝그룹어 신규 모닝그룹어신데 굉장히 또 예리하게 잘 맞추셨어요. 정답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그때 샤워를 다 하고 어제 팩까지 했어요. 팩까지 하고 얼굴 이렇게 두들기고 하다가 영양크림이랑 선크림이랑 헷갈렸어요. 진짜 you have exactly the answer for this particular question. 그래서 제가 헷갈려가지고 선크림을 열심히 발랐는데 선크림 그거 지우려면 오일 발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나 세상에 이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세수를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눈을 이렇게 반 감았거든요. 아 졸려 이러면서 선크림 이렇게 저도 모르게 영양크림처럼 열심히 바른 거죠. 얼굴 절반을 아마 발랐을 거예요. 그래서 네, 세수를 다시 했습니다. Have you guys have any this kind of experience before?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얼굴에 참 바를 게 많아요. What do you put on your face? So I would wash my face. Afterwards, I would kind of rub it off with some toner. 그래서 결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줘요. 모공도 좀 이렇게 좀 지워주고 그런 작업을 한 다음에 I would put on a moisturizing cream afterwards. You know, Koreans need this kind of big step when it comes to skincare. So I would put on some moisturizing cream. And then afterwards, I would put some heavy nighttime cream. 영양크림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줘요. 많이 바르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제가 선크림을 발랐지 뭐예요. 얼굴이 허옇게 떠가지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침에는요, 스킨 바르고 바로 선크림 바를 때도 있고 가끔 수분크림 바를 때도 있고 너무 좀 기름지니까. This is Cupid Shuffle, everyone, by Cupid. To the right, to the right, left, to the left. 왼쪽, 왼쪽. Let's go. 여러분들 국민체조 해보셨죠? 그 느낌이에요. 미국 국민체조 느낌으로 한번 가시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굉장히 쉽습니다. It's very easy. Everyone, do you do the Cupid Shuffle? Let's go. 우리 코코모닝 여러분, 우리 썸머피드님 누가 말려줘요 크크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말린다고 말려줬으면 진작에 박원희 순장님께서 말리셨겠죠. They gave up. 우리 밖에서 윤도혁 감독님, 박원희 순장님 아 또 저러는구나 이러면서 거의 뭐 포기한 그런 표정이에요. So everybody gave up. Okay, nobody can stop me. 아무도 저를 멈출 수가 없거든요. So do that dance, everyone. I'm down. Do your dance, do your dance, do your dance. 내려가, 춤을 춰, 춤을 춰, 춤을 춰. 내려가, 내려가, 춤을 춰. 아, new morning groover is continuously sending us some messages. 우리 메시지 bombing 해주시는데 I'm loving it. Love bombing 해주고 싶네요. 613호 morning groover 맞췄어요. 저 오늘 처음 왔는데 썸머 완전 러블리 상큼해요. 기분 좋은 아침 만들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 자주 뵐게요. Wow, it's your first time to our show. Welcome. 도망가지 말아주세요. 늘 이런 텐션이니까 러블리한 저 썸머와 러블리한 613호님이 뭔가 아침마다 데이트한다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Just consider it as our own little date every single morning. 뭐 출근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뭐 어디든 하시고 뭐 하루를 시작하실 거 아니에요? It's gonna make up your mood extra exciting. 여러분 아침 기분을 좀 상쾌하게 해드리는 그런 컨셉의 방송이니까 join the party, okay? 613호 모닝그룹으로 반갑고요. 신규 모닝그룹이시니까 613호 번호를 부르면 좀 정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뭐 저 이렇게 불러주세요 라고 원하는 닉네임 있으면 또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If you want a nickname for me to call you, just let me know anytime and I will call you by that nickname. 뭐 예를 들어서 썸머 바라기, 썸머 둥이 이런 거 아니면 뭐 그냥 공주님, 저를 공주님으로 불러주세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불러주세요. 부처님 다 불러주세요. 제가 뭐든 불러드릴게요. 왕비님, 왕자님 이런 거 다 좋으니까 어디 가서 내가 좀 불리고 싶으면 여기다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t's really hot morning groovers and we want some rain to wash off this heat. So we are listening to the weather girls. It's raining man.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Let's go. 비야 비야 와라 와라 와라 와라 기우제를 다 같이 한번 지내볼까요? Everybody.

It's raining man. 남자들이 떼거지로 내려오고 있네요. But we won't rain. 그런 맨 뜻이 아닐 텐데요. Hey, it's raining man. 이렇게 아닐까요? 너무 더우니까 사람이 이렇게 좀 돌아버리네요. 네. 더위 먹은 느낌으로. If you see our viewable radio,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티봉이 지금 떨어졌어요. 티봉이 is like basically not moving at all. 티봉이 지금 쓰러져가지고 인공호흡을 해주고 있는데도 너무 더워가지고 지쳤대요. You know this desk is kind of cool, so that's why 티봉이 is laid down. 이 나무라서 좀 시원하거든요. 더워서 뻗었습니다. 우리 티봉이 어떡하실 건데요? 우리 6.13호 모닝그룹께서 지니라고 불러달라고 해주시네요. 좋아요. 우리 지니 모닝그룹. Let's go. It's Rayman! 앞으로 지니 모닝그룹이라고 불러드릴게요. Is that your English name? 우리 모닝그룹어들 지니 모닝그룹어 환영해주세요. 우리 오픈 채팅방 들어가서 가보세요. 우리 지니 모닝그룹어 정말 대환영 문자 받으실걸요? 코코 모닝그룹어 백탁이 있는 선크림이었으면 눈 떠서 거울 봤을 때 기절각 허연이라고. So, you know, there are different kind of sunscreens, and some of those sunscreens, yeah, like, if you put it on, your face turns white. 그, 뭐지, 캐릭터 있잖아요. 가온 아씨같이. 그 사람이 바뀌기 마련인데. 그런 건 아니었는데도 제가 나중에 정신 차려주고 막 끈끈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시 세수했지 뭐예요. 팀장님도 못 말리는 피디님, TBS에 건조기라도 보내드려야 하나? 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왜요? 건조기 왜? 건조기가 왜 필요한데요? 제습기 보내주세요, 제습기. 아, 감사합니다. 우리 코코모닝그룹은 팀장님도 저를 못 말리고 포기하신 지 아마 저 보자마자 포기하셨을 때 아, 얘는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셨을 텐데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뭐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이 기우제 포기하지 말고 비가 하루빨리 와서 이 더위를 날려줬으면 합니다. Alright, morning groupers. So that was a little TMI quiz. TMI를 곁들인 코너 노래방이었는데요. 금요일의 기분이 한층 up 되셨나요? Okay then. It's time for your eardrums to take a little bit of rest. 여러분들의 고막 조금 쉬는 시간 가져보라고. We're gonna take a listen to a song all together. Back to the 70s or 80s. I'm not so sure. But this is Donna Summer. Ha!

Here on Time Capsule Chronicles, we are going to talk all about good throwback memories with Morning Groovers. MZ세대와 X세대의 감성 그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저 썸머 PD가 추억에 빠지고 싶어 만든 코너입니다. 오늘의 Time Capsule 주제 공개할게요. Today's the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is Cartoons Back in the Days. 오늘의 Time Capsule 주제는 라떼 만화입니다. So from now on, send me some of your favorite cartoons when growing up as a kid. 라떼 유행했던 만화, 내가 어렸을 적 정말 즐겨보던 만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문자번호 샵1013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저 때 유행하던 만화는 당연히 세일러문이죠.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완전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슬램덩크도 나름 재밌게 봤고요. 뜨거운 코트를 가르며 뭐 이거 아닌가요? 그쵸? 그리고 천사소년 에티, 그 다음에 웨딩피치. 저 웨딩피치 요술봉도 집에 있었고 천사소년 에티 요술봉도 집에 있었거든요. And also, I really enjoyed waking up on a Sunday morning and watching the Dengsni series with my brother. I mean, we used to fight a lot, but that was the only time where we could just be friendly with each other and just peacefully watch some series together. 오빠랑 되게 많이 싸웠었는데 유일하게 안 싸우는 시간이 일요일 아침마다 땡즈니 만화 보는 시간이었어요. 그치만 단연코 제가 가장 좋아했던 만화는 아마 세일러문이 아닐까 싶어요. Speaking of that, let's take a listen to 달의 요정 세일러문 주제곡.

On Time Capsule Chronicles today, we are talking about your favorite cartoons from back in your generation. 오늘은 라떼 만화 사연으로 받고 있는데요. 둘둘사둘 모닝그룹업께서 안녕하세요 썸머PD님, 저 어릴 때는 통키요. 6시쯤에 하던 피고왕 통키 너무너무 재밌게 본 기억이 납니다. 와, 추억 돋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Yeah, 피고왕 통키, the one with the red hair, right? 저 친구가 옛날에 별명이 피고왕 통키였는데. And all the cartoons were being aired at around 6 PM at night time in the evening, right? 항상 본방사수 했던 기억이 나요. 항상 TV를 6시쯤에 키면 이제 다양한 만화들이 이제 상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빠랑도 많이 싸웠죠. 나 이거 볼 거야, 저거 볼 거야 하면서. 오빠 덕분에 뭐 슬램덩크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8960 박철한 모닝그룹께서 저는 아이젠버그 특공대와 캐산이요라고. So I'm not so familiar with this, so I did do a little bit of searching. 사진을 보고 있는데도 잘 모르겠네요, 저는. 독수리 오영재 아닌가요? 그리고 캐산은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I need more details, but thank you for sharing. 1388 모닝그룹어 명불허전 둘리어. 오래된 만화임에도 몇십 년이 지난 지금 3살짜리 우리 아들도 엄청 좋아하는 만화입니다. 쌍문동의 둘리 박물관도 매우 잘 해놓았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I love 둘리. 저 둘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진짜 둘리 캐릭터도 너무 좋아하고 저는 거기서 그 또치 되게 좋아합니다. 또치랑 그 빨간 코 있는 친구가 이름이 뭐였죠? 그 깐따라 삐야 깐따 삐야 하는 그 친구. 제 별명이 또 그 친구였거든요. 아 도우너 맞아요. 저 도우너 되게 좋아했어요. 아 요즘 아이들도 둘리를 보는구나. I didn't know that kids these days also watch 둘리. 4288 모닝그룹어 저의 라떼 만화는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하니 아기 공룡 둘리 피구왕 통키 축구왕 슛돌이에요. 제 나이가 나오나요? 어릴 적엔 TV랑 비디오 테이프밖에 없는 시대에서 TV에 나오는 만화가 참 기다려졌어요. 추억 돋네요. 신청곡은 아기 공룡 둘리 주제곡이요. We would only have to watch those series through television, right? There were no OTT. We would have to watch through videotape. So we had a lot of expectations when it comes to those times where cartoons were being aired. 우리 차차 골프 모닝그룹어 땡즈니 만화동산 너무 좋죠. 만화보더라 교회 못감이라고. 맞아요. 땡즈니 만화 뭐 이런 주제곡도 벌써 기억이 나는데요. 아리수 모닝그룹어 세일러문 주제곡 좋죠. 노래방 가서 아직도 불러요. 그리고 신내 모닝그룹어께서 여기에서 세일러문을 듣다니요. 진짜 노래방에서 부르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계속해서 모닝그룹어들 추억의 만화, 라떼 만화. Tell me all about your favorite cartoons back in your generations and send me your message.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Let's have a listen to this one. 아기 공룡 둘리 주제곡.

Alright,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ose throwback cartoon series. 우리 러시 듀 모닝그룹 밖에서 저희 집 근처에 둘리 박물관이 있어요. 놀러오셔요. 유치원에서 복구축제 할 때 틀어주더라고요. 아, 둘리가 이제 복구축제 할 때 이제 틀어주는 그런 고인 그런 만화가 돼버렸네요. 복구축제라니. 둘리 아직도 너무 사랑스러운데요. 왜요? 왜 복구축제일까요? 박혜미 모닝그룹께서 저 어렸을 때 통키 좋아한 것 같아요 라고 피구왕 통키도 유명했었죠. 피구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스포츠 아닌가요? 그쵸. 뭔가 저희 학창시절에 피구왕 통키 별명을 가진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She used to wear glasses and that was also red as well. 빨간색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7224 모닝그룹을 said 요술공주 세리어 주제곡 듣고 싶어요. 썸머피디님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이거 그거 아닌가요? 요술공주 세리가 찾아왔어요 세리. 그거 예전에 쟁반노래방인가? 거기에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3378 모닝그룹께서 모래요정 바람돌이요. 파란 모자 흔 두더지가 나오는 세일러문. 이전에 요술공주 민키가 있죠? 요술공주 민키랑 세리는 또 다른 건가요? So 요술공주 민키 and 세리 there are two different cartoons. 요술공주 민키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죠? 완전 다른 거죠? 브래들리 모닝그룹께서 라떼만화는 드래곤볼이요. 와 드래곤볼 진짜 좋아했는데 대단했던 세계관. 오늘 황사시만이 마스크 필착이라고 I used to enjoy watching Dragon Ball series as well. 저 진짜 좋아했는데 베지터 너무 멋있지 않나요? 막 이렇게 갑자기 벌크업 돼가지고 이제 노란 머리 될 때 진짜 멋있어요. 베지터 제일 좋아했었는데 뮤도 좋아했어요. 7522 모닝그룹 said 사랑의 천사 웨징 피치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마지막 회라고 비디오 테이프에 녹음도 하고 몇 번이나 다시 봤었어요. I know we did not want to miss the thing, so when it comes to the last episode of whatever that we enjoyed watching, we would have to record that on a videotape. 웨딩 피치 진짜 예뻤는데 딱 세 명이 나오잖아요. 분홍색 머리한 친구랑 단발머리 친구랑 또 이제 갈색 머리한 친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웨딩 피치 진짜 좋아했었어요. 7529 모닝그룹어 저는 뽀로로를 정말 좋아했어요. 뿡뿡이도요. 아 뽀로로 좋아하셨구나. 나름 영하시네요. 요즘 애들 근데 뽀로로 모른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요즘 MZ들이 뽀로로 이제 주제곡이 나오면 다들 떼창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렸을 적 듣고 자랐기 때문에 아마 우리 7529 모닝그룹어 MZ가 아닐까 싶은데요. 방귀대장 뿡뿡이도 유명했었죠. 고양이 CSI 캐시 CSI님께서 은하철도 999는 안 나오네요. 완전 은하철도 999 진짜 좋아했었는데 메텔 너무 매력있지 않나요? 4340 모닝그룹어 오늘도 굿모닝입니다. 라떼 만화라면 일요일 아침에 동생들과 모여 앉아서 보던 은하철도 999 그리고 누가 더 멋있었는지 친구들과 얘기꽃을 피우던 들장미 소녀 캔디도 떠오릅니다. 개구리 왕눈이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삐리리리리리 개굴개굴 맞아요. 이 노래도 기억이 나네요. I know we used to argue a lot about who your favorite character is, who is the most good looking, who is the most pretty one. 여기 그 캔디에서는 그 테리우스인가요? 테리? 테리우스? 뭐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Anyways, 8532 모닝그룹께서 들장미 소녀 캔디, 빨간 머리엔 은하철도 999 등 재미나게 봤어요. 주말이면 만화 시간 기다려보는 게 큰 낙이었답니다. 라고 Some of those common and popular series I mentioned. 러티 두 모닝그룹어 저는 슬램덩크 만화책도 다 보고 했어요. 결혼해서 신랑이랑 슬램덩크 보러 가더라고요. 또 봐도 재밌어요. 서태웅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또 보고 싶네요. 주제곡 듣고 싶어지네요. 저는 강백호 좋아했었는데 서태웅 좋아하셨군요. 정말 많은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 It's so hard for us to pick one song. 근데 일단 지금은 for now we're gonna take a listen to this one. 은하철도 999에 나온 노래 먼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And I will also announce the winner. This is 김국환, 은하철도 999.

Mixtape 1013. Bringing the best of the best of the past. Tune in and